말씀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발전 논리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불변, 상대가 아니라 절대요, 가변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성취, 더 이상 뭐 덧대고 말고의 것이 필요 없는 성취로서의 진리,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국경지에 있었던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었던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주 의미가 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게 왜 의미가 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발전하면서 사고도 발전하고 기준도 발전하고 가치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현대화.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종교를 주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귀족 중심의 어떤 신앙. 뭐 원래 귀족은 아니었으나 가다 보니까 귀족이 된 거죠. 발전하는데 같이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가면 귀족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 따라가면 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뭐 본의 아니게 굉장히 귀족화되어서 이 거룩이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을 구별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개념보다는 이제 차별로 나가는 거예요. 차별. 차별, 배타 이런 쪽으로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죠.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조건, 여권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 율법 서기관 이런 제사장 이런 분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 있었어요. 그 자칭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살자. 하나님이 어디서 그 제일 가까울까? 당연히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거기에 대다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는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당연히 엘리트화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신앙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예루살렘을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 이 당시에 아마 다 도시화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도 가면 서울에 가면 그 흙을 보기가 힘들어요. 다 깔아놨거든요. 아스팔트, 보도블록 뭐 다 덮어놨어요. 그 흙이 없어요. 원래 발전이라는 것은 흙을 없애고 그 위에 뭐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런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뭐 포항은 뭐 흙이 많지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이 당시 귀족화된 신앙 엘리트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기 변방에 또는 지방에 그 소위 말해서 그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암하레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암하레츠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죠? 건물인 땅 위에 있잖아요. 다 모든 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은 제로 베이스예요. 본래는 땅인 거예요. 다 땅 위에 있는 것인데 발전을 하다 보니까 땅 위에 무엇이 올라가는 거죠. 즉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가 올라가고 가치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위에 점점 믿음의 기준이 올라간다거나 구원의 기준이 올라간다거나 신앙의 신앙됨의 기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땅의 백성이다. 가난과 또는 날씨와 이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신앙 우선성이 신앙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들은 배제시켰거든요. 너희까지 다 믿음 생활하려면 이게 안 된다 해서 배제시켜 놓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본래로 돌아가자. 원래 믿음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 현대인의 기준과 가치 또는 편의를 깔고 있는 이런 것들 또는 수준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도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아마레치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병든 자 고침 받는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누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교정의 이야기입니다. 교정. 너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상당히 올라갔다. 땅보 제로 베이스보다 한참 올라간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정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점 그 현대화되다 보면 이게 편의와 은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편의는 에어컨 틀어드리고 그죠? 이렇게 화면 이건 편의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은혜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령 꺼져 있든 간에 에어컨이 안 나오든 간에 아니면 좀 불편하든가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것인데 우리는 이미 현대적이기 때문에 은혜와 편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공과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일들이 많고 기대가 많아지고 또 믿음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면에 있는 주관화된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거든요. 그거는 덧대고 말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거나 여러 훈련을 받는다거나 여러 경험들 또는 이렇게 가시적인 신앙의 외형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아진 걸로 착각을 하지만 믿음은 애초에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덕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다시금 고백하셔야 돼요. 거기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그치 마치 그 막 금길이 깔려 있고 막 주렁주렁 막 과수나무가 잔뜩 있고 우리에게는 막 큰 집이 예비되어 있어서 아 지금 막 20평, 30평, 40평 타는데 가면 막 끝도 없는 집이 있고 그죠?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천국의 외형의 모습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속성을 얘기하십니다. 천국을 얘기해 줄게. 천국은 마치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처음에 티도 안 난다. 근데 나중에 자라서 그게 모든 나물보다 커서 거기에 깃들인다. 천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진짜 천국이 임한 사람은 천국으로 말면 모든 안식을 얻고 천국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가루 소말 속에 너 불리한 누룩 것 같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을 부풀게 만드는 거죠. 기쁨도 희망도 모든 이겨나갈 능력도 천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을 포도원의 그 주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잘 봐라. 이게 천국이고 이런 주인으로 말미암아 니네가 천국에 들어간 거다. 그러면서 천국을 갔다가 오늘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 것 같다. 참 중요한 집주인이래요. 천국은.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공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주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열어주지 않은 집을 들어가면 불법인 거예요. 천국은 주인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옹색하거나 막 자기 집을 지키려는 분이 아니라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자격도 형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용은 이런 거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소출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일꾼을 이제 찾으러 나갑니다. 당시에 하루 일을 한다 할 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에요. 지금 8시간이지만 오전 6시부터 해 뜰 때 6시부터 해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루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야. 그 군인들도 한 데나리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받는다고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어떤 꽤나 큰 돈인데 이제 가서 이른 아침에 6시 전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밭으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서 일을 시작하게 했고 근데 이 주인은 또 나왔어요. 아침 9시에 나온 거예요. 아침 9시면 오전 다 지나간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침 9시에 나와서 당신들도 들어가십시오.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부터 약속을 안 해요. 네, 상당하게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뭐 감사한 일이죠. 아무도 안 써주는데 12시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점심이니까 반달자밖에 안 남았는데 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그 또 나왔어요. 오후 3시에. 오후 3시면 제일 피곤할 때잖아요. 그렇죠? 오후 3시. 또 나와서 오후 3시에 당신들도 들어가서 일하시면 내가 상당하게 줄이라 얘기하시고 한 번 더 나오셨어요. 마감이 6시인데 마감 전 1시간 오후 5시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여전히 길에서 서 있는 사람, 놀고 서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마 오죽이나 일을 못했으면, 그죠? 일을 못했으면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원래 농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한 번이거든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농사 짓는 것이고 마지막 추수를 망쳐버리면 1년도 다 망치는 거예요. 다른 뭐 잘 모르겠으면 다른 업종에는 이게 노조가 있고 파업이 있잖아요. 농사에는 노조 파업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1년 농사 다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기계 다시 가동하여서 뭐 못 만드는 거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 아무나 그래 데려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추수 때는 마지막 포도를 따는데 일 못 하는 사람 포도나 다 그냥 깨고

이러면 상품까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추수 때는 좋은 일꾼들을 데려다 쓰는 게 맞는 것인데, 이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데려다 쓰지 않는 이 사람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일을 못하면, 그죠? 쓸 사람이 없는데 이 주인은 참 놀랍게도 니네도 들어가라. 가서 한 시간 일해라. 내가 상당히 쳐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시작됐습니다.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각각의 시간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한 시간이 지나서 6시가 되어 정산을 하는데 이 주인이 참 특이합니다. 청지기에게 이제 일당을 쳐줘라 사람들한테. 근데 나중은 사람부터 일당을 줘라.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식으로 길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줄을 쫙 세웠죠. 맨 나중에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부터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뭐 9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이런 식으로 쫙 세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섰겠습니까? 근데 일당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는 그랬어요. 일한 만큼 받을 것이다.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 시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 13,000원, 15,000원 이렇게 옛날에 애들 보니까 봤는데요. 한 시간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시간 시급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한 시간 시급이 아니라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대내려. 아마 깜짝 놀래.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요. 받아. 합당한 거야. 3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치만 받을 줄 알았어요. 한 몇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서 나중에 맨 끝에 이제 일찍 온 6시에 온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 한 대내려 주면 우리는 한 세 대내려 주겠다. 뭐 네 개 주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들도 한 대내려 주는 거죠. 그 따졌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더위를 무릅쓰고 포도를 딴 우리들과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과 같이 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한 시간 일했기 때문에 한 시간 시급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현대화된 방식이에요.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 시급 15,000원 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현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대 경영, 경제를 배운 분이 아닌 거예요. 한 시간 일했으니까 한 시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고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만큼 주셨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건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현대적인 거죠. 배운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죠.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 받아야죠. 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 천국의 실체를 교정해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보상을 은혜에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보상을. 분명 일한 대로 준 거잖아요. 이따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데, 보상을 일한 값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에 종속시켜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대나리온을 주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보상과 은혜를 잘 구분을 안 해요. 믿음 생활한 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해서 자고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절망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회복은 뭘 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본래 은혜란 무엇인가? 현대적이지 않구나. 경제 방식도 아니구나. 인과응보도 아니요. 노력에 대한 결과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구나. 설령 그렇게 보상에 대한 것이 있긴 있지만, 오늘 본문은 20장이지만 앞부분 19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인 사람들은 백배나 받는다.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있지만 그 보상 자체도 은혜 아래에서 종속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 써서 그 사람들에게 온당한 하루 일당을 주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나이 많고 병들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형편없이 초라한 우리들을 데려다가 온전히 충실하게 일한
사람의 그 온당한

품값을, 온당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주인이 그 한 처음에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약속을 해요.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케이. 하고 이제 들여보내요. 그러나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을 행하지 않아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물론 그건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상당하게 줄게. 이 상당하게 줄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의롭게 줄게. 정당하게 줄게. 합당하게 줄게. 정직하게 줄게. 일해. 우리 집에 가서 일하면 내가 정직하게 줄게. 우리 집에 가서 일하면 내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의롭게 줄게. 문제 안 되게 줄게.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시간 일했으면 한 시간에 몫을 받는 게 우리는 정직한 거예요. 그죠? 한 시간 일했는데 한 시간 시급 받는 게 정직한 거지만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신 이 기준은 일한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의 상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은혜를 입는데 구원의 정당성, 내가 성도의 성도됨에 합당한 근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온 그 어떤 외형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정직을 또는 자기 의로움을 앞세워서 또 자기 합당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하고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아래서, 할렐루야, 사랑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쭉 하는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줄을 세웁니다. 청지기에 줄 세워.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줄을 쭉 세워요. 아마 최소 몇십 명이 섰을 것이고 많게는 한 100명, 200명 섰을 수도 있어요. 이 주인의 스케일을 보면. 근데 이 뭐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을 세우든 아니면 먼저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을 세우든 간에 이들이 받아야 될 어떤 이 한 데나리온 아니면 이들이 받아야 될 주인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의 내용들은 이들의 어떤 실력이나 순서나 이들의 일한 양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주인으로부터 받을 한 데나리온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이들 앞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줄을 세우잖아요. 만약에 줄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한 뭐 10년 다니신 분도 있고 모태신앙부터 있고 아니면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는 믿음 생활한 지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줄을 세우면요 끝도 없어요. 그죠? 당연히 목사 앞에 쓰겠죠. 목사는 뭐 좋은 조건이니까 모태신앙이다. 그죠? 모태신앙에 막 신학 해가지고 1번이겠죠. 맨 끝에는 누가 쓰겠습니까? 지난주에 등록하신 처음 믿으신 분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목사에게도 구원의 은혜, 맨 끝에 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 아, 불공평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기도 나와요, 매일. 그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목사는. 그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요. 이하의 것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1단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 어제 등록하여서 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어제 세례 받으신 분도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이 첫 번째부터 끝 번째 있는 그 어느 선상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무리가 아니라 무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시고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과 본래의 약속이 우리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보다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어떤 포도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나 뭐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한 시간이면 빗자루 집었다 내려놓으면 한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어떤 또는 먼저 일한 사람의 충만한 어떤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보다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일들보다 먼저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 내가 오늘 포도원에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들여보내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줘야지. 이게 이 마음이 1번부터 끝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정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상급을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순번 매겨보세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근데 그 순번이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한 양을 보세요. 근데 일한 양이 의한 게 아니라 애초에 거기에 1번부터 끝번까지에 들어있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의 위치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이 행한 어떤 것보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아 그러면 맨 끝에만 가도 되겠네, 그러죠? 예, 끝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줄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데 이 줄 안에 있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인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 부자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농장에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줘요. 세 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주고, 근데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제가 아니라 삭수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도 불쌍하니까 와, 한 데나리온 한 대를 준 게 아니라 삭수로 주었다는 거죠. 한 시간이라도 좋다, 일해라. 나는 일의 양을 따지진 않는다. 그러나 일한 것은 따진다. 일을 안 하고는 못 받는다, 한 데나리온을. 일을 많이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제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구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름 그분이 말씀하신 상당한 합리적인 옳은 그분의 규율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1번이든 끝번이든 간에 이 전체의 줄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제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1번에 있든지, 아 1번에 있으면 좋죠, 그죠? 어쨌든 앞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1번에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든지 아니면 뭐 중간 후반에 있든지 그 안에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아니어도 좋고 중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맨 꼴찌라도 하나님은 그 꼴찌 있는 사람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정당한 보상으로 쳐주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온당한 구원과 정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 하나님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씀한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요, 한 시간까지 거 안 하면 어때? 이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꼴찌라도 괜찮아요.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열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보면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을 데려다 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도 들어가서 일하라. 상당히 쳐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일 잘 못하는 사람이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인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한 시간만 일하면 된다. 지난 날들 무슨 시간으로 어떻게 때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과거를 묻지 않겠다. 다만 내가 너를 지금 불러서 지금부터 쓸 거니까 한 시간일지 두 시간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날수만큼 쓰시는 건데 내가 너를 지금부터 쓸 것이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너를 부르는 이 믿음의 자리 안에 있어라.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너를 쓰는 이 현실 앞에서 쓰임을 받아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온당한 값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전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믿음의 세계를 불렀다는 거죠. 한 시간 남은 분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분이 있어요. 중요한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 남은 내 연수가 한 시간일지 아니면 세 시간일지 아니면 이른 아침일지는 몰라요.

0: 그러나 이제라도 나를 부르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을 때 이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믿음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좋지만 가난한지 아마레치처럼 불리한 여건이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포도원에서 적어도 남은 날수만큼은 시간만큼은 때우든지 채우든지 충성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 대열 안에서, 즉 다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시점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시점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라.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겠다. 믿음은 형편없고 살아온 지난 우리 믿음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을, 그것도 온전한, 온당한, 충만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생활 여생 동안 해야겠다. 이제부터라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내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를 향한 진심으로서 남은 여생 응답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 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지역번호 054 272국에 797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자,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 기대를 참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시니까
1: 네네.
0: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바이올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 네네.
0: 바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다면서요?
1: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렵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악기 바순에 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피디님,
0: 네.
1: 바순의 이름이 두 개로 통용되어지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0: 아니요.
1: 파곳이라고 하는 악기가
0: 파곳?
1: 있습니다. 네, 근데
0: 네.
1: 파곳과 바순은 같은 악기입니다. 바순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파곳은
0: 네.
1: 독일어로 얘기할 때 같은 악기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바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알아보고 악기 자체보다 악기 음색에 주목하실 수 있게 오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첫 번 찬송가로는요.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순과 함께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바순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는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네, 찬송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가였고요.
1: 네.
0: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어떤 곡으로 시작을 하게 될까요?
1: 바순이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리긴 할 텐데요. 하은 PD님 오케스트라에서 바순이라는 악기가 앉는 자리가
0: 네.
1: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 보실 때
0: 네.
1: 악기들이 다 자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정해진 자리에 앉는 거겠죠?
0: 그렇죠.
1: 무작위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앉진
0: 네.
1: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배치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현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맨 뒤쪽에
0: 네.
1: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배열로 해놓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0: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면
1: 네.
0: 소리의 어떤 세기에 따라서
1: 그렇죠.
0: 맞아요? 제가
1: 만약에,
0: 맞췄다니.
1: 네,
0: 네.
1: 팀파니와 금관악기가 앞으로 나와 있고, 현악기가 뒤쪽으로 가 있으면 아마 그 소리에 묻혀서 현악기 소리가 잘 나지 않을 거예요.
0: 네.
1: 악기의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따르고요. 가끔 지휘자가, 이번에는 이 현악기의 구조를 조금 바꾸고 싶다, 내지는 저음을 조금 더 소프라노 영역으로 가까이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첼로와 비올라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때로는 바이올린의 세컨 파트가 첼로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악기는 현악기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요. 수석과 차석 정도로 이루어지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옆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수는 제일 중심이 되는 악기에

0: 위치는 아닙니다. 목관악기 중에서도 한 줄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뜻한 저음역대를 감당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순의 생김새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관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에요.
1: 네.
0: 약간 빨간색 악기처럼 되어 있고요. 언젠가 TV에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1: 네.
0: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시고 첫 번째 곡을 빌 더글라스의 힘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곡은 클래식 채널을 조금 들으시는 분들
1: 네.
0: 내지는 그냥 매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한두 마디만 들어도 아는 곡이다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1: 네.
0: 하은 PD님의 감상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클래식 음악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힘이라고
1: 네.
0: 하면 사실 저희가 그 영어로 찬양을 또 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그런지 되게 뭔가 좀 웅장하기도 하고 잔잔하고 거룩한 그런 느낌이 드는
1: 맞아요.
0: 곡이지
1: 저희는 저희의
0: 않았나.
1: 느낌대로 그렇게 감상을 하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악기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닙니다. 솔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순을 위주로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도 예고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악기를 접해봤기 때문에 처음 음색을 들었을 때는 무언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느낌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악기의 매력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노력보다는 그 고등학생의 그 어떤 나름의 천진난만함이랄까요? 친구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악기 소리 특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왔던 그 이후로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일원으로서의 바순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피디님, 보통 우리가 악기 가격들을 이렇게 형성할 때 오래된 악기일수록 좋은 악기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0: 오래될수록 좋아요?
1: 보통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르네리, 뭐 과다니니 이런 악기들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온 악기의 명기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목관이어도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은 플룻 같은 악기들이 있죠. 그런 악기들은 오래된 악기보다는 좀 부식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새 악기를 선호하시고 새 악기가 조금 더 유행에 맞는 그런 소리를 갖추고 오는데 바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악기를 선호하는 부근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래됐다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서 만들어낸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창고에서요. 그러면 관리가 정말 안 되어져 있을 거예요.
0: 그쵸.
1: 우리가 선호하는 오래된 악기는 오랜 세월을 그 세월의 흔적을 담아서 잘 관리가 되어진 악기. 그런 악기를 선호하고 그 악기들이 정말 고가의 악기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오래되어야 한다가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0: 아니다.
1: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도 제가 바순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멤버가 6명입니다. 6명 모두 바순이라는 악기를 들고서 연주를 하고요. 보통 육중주를 이루어낼 때 같은 악기로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순들끼리 6명이 모여서 누군가는 고음을, 누군가는 중음을, 그리고 누군가는 저음을 맡았을 때 어떤 음색을 들려줄 수 있는지 실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양보의 미덕입니다. 내가 나와야 할 곳과 나오지 말아야 할 곳을 반드시 알고 나오고 빠져줌을,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내게 대답해 주는가까지 음량을 맞추는 것. 그러니까 서로의 음색과 서로의 음악성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순의 따뜻한 음색만으로 6명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감상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0: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6명의 이 바순 연주자들이 함께 펼치는 이 음악이었는데
1: 네.
0: 생각보다 경쾌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바순이라는 한 악기만으로 6명이 모였을 때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라는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 드는 그런 곡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관심을 갖고 보아야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 사람의 매력을 알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네모 안에 넣어두는
0: 네.
1: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피디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너무나
0: 당연하죠. 네.
1: 당연하고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든지, 지금 나의 생활 전반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것이 자녀이건 부모님이건 또 나의 옆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보고서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쉬운 순종을 하고서
0: 네.
1: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착각.

0: 한국에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래된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 영역의 악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잘 관리된 악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그저 오래된 사람들,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1: 아, 그러네요.
0: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돈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 쉬운 클래식 청취자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바순과 함께했습니다.
1: 아멘.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 나눔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씀을 쓰셨잖아요. 악인들도 서로 사랑할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 근데 그게 의인들은 좀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제시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포기는 전진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가만히 있어서 보라. 포기하지 않는 15절의 말씀이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포기하지 마라. 전진하라. 그러니까 전진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진한다는 말은 무엇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 우리의 가장 장한 일은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장한 일은 무엇을 하는 일, 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일이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전진하라. 여러분, 전진의 반대는 후퇴가 아닙니다. 전진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한 번도 전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 최강의 인생입니다. 많은 최강의 인생이라 뽐을 내듯 사는 사람들도 어느 날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최강의 인생이 깨지는 거죠. 아무리 약해도 포기는 없다. 최강의 인생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10절 말씀 다 같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는 일은 장한 일 같지요.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 같지요. 이 부르짖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이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이 기도인 것도 있지만 아닐 때가 많은데 이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며 부르짖어요. 기도 같은 원망입니다. 기도 같은 원망. 11절 봅시다. 읽읍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부르짖는 결과입니다.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심이 가득 차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가만 보면 기도가 혈기예요. 혈기.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사실은 원망의 늪이죠. 늪에 빠지면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집니다. 원망이 들어올 때는 힘 쓰면 안 됩니다. 힘을 쭉 빼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원망을 포기하는 거죠. 부러지자면 이때 원망은 막 극치를 향해 치닫기를 시작합니다. 늪에 빠졌는데 막 힘을 쓰니까 더 빠지죠. 그래서

옳은 말이 아닌데 옳은 말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빠졌으니까. 너배 빠졌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빠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유가 웬만큼 있습니다. 빠지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 믿어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죠. 현실적인 이론 딱 맞아요. 원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두려움은 고집을 낳습니다. 고집은 두려움의 반면입니다. 태아부터 어릴 때 아이가 두려움을 습득하게 되면 굉장히 고집 세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기르는데 굉장히 두려움으로 기르면 그 아이는 고집이 굉장히 세지게 됩니다. 다 살기 위한 거죠. 그러면 고집이 쇠고집이 되고 맙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고집의 종이 돼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의 최신 무기, 언제나 최신 무기, 옛날부터 지금까지 최신의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만들어 놓으면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두렵게 만들어 놓으면 감사할 일도 감사 못하고 원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원망에 빠져서 두려움에 잡히면 그 원망이 온갖 이론을 다 만들어내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고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고집은 이론의 집을 세워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이 집이 그럴싸한 집인데 나중에 보면 좀 있다가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불안합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붙들 것이 절실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만 내 생각 붙들어요. 그 감정입니다. 나는 생각인 줄 아는데 감정입니다. 두려우니까 그걸 붙드는 거,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다른 건 붙들기 싫으니까 내 생각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절실한데도 하나님 못 붙드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만큼 절실한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요. 이상한 일이죠. 내 인생에 가장 절실, 무엇인가 붙잡아야 되는 그 절실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은 이 말이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해놓고 이런 절망에 빠뜨렸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안 해도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강하는 나아가는 이 일이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하느냐.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데, 마음 편하려면 다른 종교 믿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 믿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고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움을 통해서, 원망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늪에 빠지면 이걸 강력한 이론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는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 본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여기 있었다면,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붙드는데 절실할 때수록 하나님 더 붙들게 되는데, 이 백성들은 모두 가장 절실한 이때에 하나님 안 붙들고 말씀 붙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붙드는, 자기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봅시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두려움 대신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 대신 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 무더위 속에 힘드셨죠? 그렇게 열심히 견디며 사시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열어주시는 날입니다.

이날을 그날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두렵게 하던 것이 허상이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요, 보이던 두려움이 안 보여요. 가만히 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야차부라는 말씀입니다. 야차부. 이 말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지.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꿋꿋이 서 있으라. 이거예요.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야차부라는 말.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포기의 행동입니다. 포기하자는 행동, 강력한 행동입니다. 전진 행동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앞으로 나가는 행동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캄캄할 때,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최강의 행동은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굉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에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딸이 죽어가서 예수님께 왔는데 가다가 딸 죽었다는 소식 듣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예수님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는 사람이 막 정갈 오는데 그 말을 아니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뭐 되겠지만 아비의 마음은 벌썩 주저앉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거죠. 주님 말씀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마라. You will never walk alone. 혼자 안 간다. 가라. 혼자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받으셨잖아요. 날 안아주셨잖아요. 내가 그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 큰일 났어요. 하나님 폭 안아주시는데 아니 바빠요, 안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이에요 하고 막 넣으세요, 넣으세요. 튀어나가려고. 왜? 바빠서, 급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도 예비센터라도 뭔가를 막 딴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평안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상태, 평안입니다. 평안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 따른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할 수 없어도 포기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낫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장한 일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평안입니다. 믿음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모세 기도 스탑. 모세 기도 너 모세 행동. 그 말입니다. 행동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움직이게 하십니다. 행동하게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이라야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죽을 판에 뭘 하는 겁니까? 지팡이, 낡은 지팡이, 손, 늙은 손. 뭘 합니까? 이건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 가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 완악하다는 말 원어를 보니까 와작합니다. 세상의 말부터 와작합니다. 와작. 예? 와자작. 와작. 완악하다. 와작. 이말 뜻은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이지 뭐.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대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여기까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서는 것이 은혜죠. 더 나가면 이제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가능합니다. 애굽 대국의 대왕 바로로도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완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자기 뜻을 펼치는데 거기까지만 할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나를 알게 하리라. 누가? 내가. 이 일로 내가 나를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고백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이고 축복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기적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18절 말씀 읽읍시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알게 할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이웃 속에,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할때그 행동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작은 한 부분이 기적입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뒤로 가십니다. 뒤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백이 되십니다. 앞으로 나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의 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뒤로 보냈습니다. 뒤를 책임져 주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전진하면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전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내 발목을 잡던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나에게 올무가 됐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십니다. 빛으로 막아주십니다. 어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어둠이 숨어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가까이 못한다 말씀이죠. 가까이 못한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가까이 못한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가 가까이 못한다.

0: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전진하면. 전진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보라 그랬잖아요. 전진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 뒤를 봐줍니다. 내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내 발목의 올무를 끊어주십니다.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두려움의 권세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할 일을 잘하면 돼요. 염려하며 기도하지 마세요. 원망을 기도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전진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 이런 공간을 가지도록 만드시는 날이 안식일 주일 이날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포기를 주고 낙심을 줍니까? 실패감입니까? 또 어떤 분은 좌절감입니까? 또 누구는 거절감입니까? 또 배신감에 떨고 있습니까? 또 그럴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 그럴 수 없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 두려움에 잡혀서 너프로 빠져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이기도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 좋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장한 일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강한 일입니다. 가만히 서서 주의를 지켜라. 가만히 서서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을 바라보라.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진진하는 자에게는 모든 상황 좋습니다. 모든 문제 좋아요. 모든 것이 very good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유명한 노래처럼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결코 너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천사를 보내신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성경대로 나의 뒤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뒤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전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안 한다고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 앞에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62-2479번 054-262-2479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신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푹푹 찌는 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임재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모닝프레이즈 함께 하시겠습니다.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운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시편 말씀
1: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8일 11시 경북 청송, 봉화평지와 전남 장흥, 구례평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0: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시편 139편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줄리아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이어집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며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김주택과 최종원의 음성으로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 허미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말씀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이죠. 안산 시립합창단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나니 피아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곡인데요. 페트리카 스페든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의 치유 세 번째 시간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아주 심한 계급사회였던 일본 막부시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신수길이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하위 계급의 무사였습니다. 아무리 잘 쳐줘도 우리 조선시대 때 중인 정도의 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 주인을 모시는 종인데 그때 주인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주군을 모시면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그 주인의 신발을 맡고 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그 주인 노부나가가 이제 방에서 나와서 신발을 샀는데 겨울이니까 발을 넣을 때 차갑기라 생각하고 발을 넣었는데 신발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놈이 밖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서 있는 게 힘드니까 내 신발을 깔고 앉아 있었나 보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화를 낸 거예요. 이놈아, 어느 종이 주인의 신발을 깔고 왔느냐? 죽고 싶으냐? 그런 거예요. 그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종이 아주 진지하고도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은이 그 겨울밤 그 시린 발로 신발을 신을 것을 염려하여 그 신발을 제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대답을 이 노부나가가 좋게 여겨서 이 이후로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용하게 되고 이 사람을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일본 전역에 패권을 치는 쇼군에 오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때 그 당시 내 마음에 꿈이 있었다. 그것은 천하제일의 종이 되는 꿈이었다. 그런 거예요. 천하제일의 장군에 되는 것, 쇼군에 되는 꿈이 아니었어요. 종이 되는 꿈.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학생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혹은 직장의 말단에 있습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 사명, 그것을 소중히 여겨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황된 꿈을 꾸는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셔서 오늘보다 훨씬 더 존귀한 내일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깊은 상처의 치유, 오늘은 세 번째 도전, 변화의 시간으로 왔습니다. 지난 두 주간 그 깊은 상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주일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가지의 조건,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라. 그 결심을 하면서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첫째,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삶의 그 깊은 상처와 어떤 나쁜 습관, 심리적 장애, 인간적 결함이 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도 했지만 나쁜 것을 받은 것을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문제, 이 결함, 인격적 결함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나쁜 환경, 타락한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어느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욕을 배워서 욕을 쓰더라도 그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문제와 상처와 그 나쁜 습관과 심리적 장애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똑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어도 착하고 성실하고 잘 자라는 자녀가 있지만 또 사고뭉치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전인자를 받았어도 사람의 그 성격과 성품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 똑같은 동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사람은 더 성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불량의 배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똑같은 유전인자를 받았어도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달라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상처의 원인은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우리가 선택해서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기가 어려운가? 깊은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왜 어려운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란 병을 안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이제 알게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금방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겼고 오랜 시간 그 병이 진행됐기 때문에 주사 한 방 낫는 것으로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도 받아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재활훈련을 받아야만 비로소 어느 정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들에 그 이름에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병들은 다 금방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병이 생겨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상태로 그 병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는 것에는 긴 호흡과 인내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나쁜 습관과 깊은 상처와 심리적 장애와 인격적 교환함들이 한순간에 팍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일순간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한번 통성기도 드린다고 갑자기 찬송 뜨겁게 한번 부린다고 한 번에 딱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영적인 치유와 회복에도 오랜 시간, 긴 호흡과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저를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상처의 치유도 인내력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병은 낫다가도 또 도지고 낫다가도 도지고 왜 그러냐?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같은 원리란 거죠. 두 번째, 이 문제와 이 결점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행복하게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해결이 안 되냐? 그 문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쾌락, 짧은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중독되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보십시오. 담배는 피우는 사람,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1년만 피워도요, 담배를 피운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그 피부의 노화 속도가 8배가 빨리 노화된답니다.

세포는 20배 이상 빨리 노화된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40대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80대보다 뇌세포가 더 적대요. 그러니까 이 담배는 온몸에 질병을 유발하고 폐암을 걸리게 하고 몸이 약해져 망해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담배가게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피우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울 때 그 짧은 쾌락을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하면 자기의 인격을 망치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고운 말을 써야 나의 인격도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할 때 그 순간에 짧은 짜릿함, 쾌감, 시원함이 있어요. 그 짧은 쾌락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하고 망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그 나쁜 습관과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계략이에요. 마치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도박장에서 잭팟이 많이 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터지는 잭팟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새벽 한 2시, 3시 경우에 한 기계에서 갑자기 잭팟이 팍 터져요. 아! 돈 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도 조금만 더 넣으면 터지겠군. 착각하는 것. 밤새 돈을 쏟아붓고는 다 탕진하고 빚지고 가는 것. 그것처럼 사탄이 그 나쁜 습관과 상처와 심리적 장애, 그 순간적 쾌락을 터뜨려주므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사탄의 계략에 무너져 멸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저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양손을 들고 주먹을 치시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상처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래 그렇다. 주로 남자분들 중에서 나는 원래 그렇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술을 좋아해. 나는 원래 결심이 약해. 나는 원래 참을성이 없어. 나는 원래 상처가 있고 나는 원래 나쁜 습관이 있어. 그 말대로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어떤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란 영광 가운데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어. 그런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것이 되었는데도 계속 옛날의 나를 잊지 못하고 나는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 이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내가 젖먹던 아이라고 나는 평생 젖만 먹을래 밥 먹지 않을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부터 아빠의 손잡고 어린이집 다녔어. 대학생 된 딸이 난 오늘도 아빠 손잡고 갈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부터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 장성한 아들이, 결혼한 아들이 아내랑 같이 잠을 안 자고 엄마 품에 잘래 엄마 방으로 들어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고 우리의 원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럽고 고귀스러운 삶, 그것이 우리의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노력하여 상처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레 포기하는 것,
나는 이미

공부의 길을 놓쳤는데 늦었다. 나는 이미 승진할 길을 놓쳤는데 늦었다. 아, 나는 이미 은퇴했고 일도 없다. 나는 이미 가정 환경이 악할 정도로 악화됐다. 나는 이미 자녀와 그 벽이 너무 높아져 손댈 수가 없다. 그렇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그 문제와 상처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 이미 입 밖으로 내뱉은 말. 둘째, 활 시위를 떠난 화살. 셋째,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돌이킬 수 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역전이 일어난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든 노인도 늦지 않았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도 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저주했어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그 부인당한 저주당함에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비슷한 한 사람이 또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버림당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베드로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끝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과거 잘못된 것들 다 그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를 수제자,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비참한 결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왕국에서 살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해요. 80년의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 그러나 그때 80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그 인생의 전, 이전의 그 80년을 밑거름 삼아 이후에 120세까지 영광스러운 일을,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2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나만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가뭄이 살고 이웃이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겠습니다. 12장 1절.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여 믿음에 승리하고 믿음에 승리하여 인생에 승리하자.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변화가 무엇이냐? 너희의 몸을,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시간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내가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 경기에 나가서 그 경기를 뛰는 것, 이것과 TV 앞에 앉아서 그 TV를 보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 아, 내가 이렇게 찼으면 들어갔을 듯. 그거 뛰어보십시오. 5분도 안 돼서 헥헥헥 거릴걸요. 축구 경기에서 주인공은 운동장에서 직접 되는 그 선수가 주인공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목사입니까? 아니죠. 이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내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그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 그 경기에 뛰는 것, 이것이지. 그냥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것, 이게 내가 경기 잘 뛰는 것과 똑같다. 그 착각, 말도 안 되는 착각,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몸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배를 보면 어떤 배들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큰 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큰 대형 선박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크루저와 같은 그 배들 운전할 때 항해사가 일일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배마다 자동항법 조종장치가 있습니다. 자동항법 조종장치에 목적지를 탁 입력해 놓으면 배는 알아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항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한번 이걸 틀어보고 싶다, 키를 돌리고 조타를 돌려, 그럼 배는 잠깐 휘청하겠지만 이 손을 놔버리면 그 배는 다시 자동항법 조종장치를 맞춰준 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해사가 자기가 억지로 배를 조종하고 싶다고 배를 막 조종해도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도 다시, 그러니까 자동항법 조종장치에 그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키를 돌리려고 해도 이거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있고 죄로 향해 있는데, 잠깐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번 은혜대로 살아야지, 애를 쓰는지 마, 그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또다시 포기하면 배는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또 죄로 가는 거죠. 그 자동항법 조종장치의 목적지를 바꿔요. 목적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 둬야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둬야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을 쥐고 고백하는 걸 그냥 오후 예배 때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먹을 쥐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생은 자꾸,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은 과소평가,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미국에 이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진실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게임이 아니고요. 한 출연자를 초대하여 그 앞에 상금을 놓고 그 출연자에게 20개가 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마다 이 출연자가 진실만을 대답하면 그 상금은 그 출연자의 것이 돼요. 출연자의 몸에 거짓말 판독기 이런 걸 딱 붙여놓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상금이 10억입니다. 10억. 별로 놀라지를 않으신데 10억 한번 벌어보시죠. 평생 월급으로 몰려도 못 모읍니다. 그 10억을 20몇 개의 질문에 진실만 대답하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질문이 녹록지 않아요. 출연자가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사랑하는 배우자, 애인, 그 자녀들 다 친구들 같이 앉아서 앞에 앉혀두고 하는 건데,

0: 질문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이 많아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이게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충격을 받아. 사회자가 출연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오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데 이 질문 출연자가 한참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짓말 판독기가 이 사람의 대답은 진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 카메라 붙이면 그 얼굴이 실망. 그 다음 질문은 뭐냐? 당신은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아내,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앞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또 한참 고민하다 예스라고 대답해. 거짓말 판독. 이 사람의 대답은 진실입니다. 아니 그 옆에 배우자가 다 앉아있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쉬운 질문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고민하더니 또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의 대답은 거짓입니다.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한때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몸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착각하고 자기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뭐 별로 나쁜 습관 없다. 나는 상처 없다. 내 가정 문제가 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스스로를 대단히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의 과소평가. 위대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도 아 그런가 보다, 물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천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손길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겨서 그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깊은 상처로부터의 치유로의 도전, 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해결되지 않던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상처가 치유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연일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거역한 세 명의 남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인류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이 이들 셋에게는 진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왕을 거역하겠다고 결심을 하려면 과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시험과 공포에 대처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인생의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또 한 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셋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드락이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놀라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너희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 셋이 나의 신들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니 너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나팔과 비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알아라.
2: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희는 그동안 충심으로 폐하를 섬겨왔으며 앞으로도 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법에 복종하고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없습니다.
1: 진정 그렇게 나오겠다는 말이냐? 원한다면 너희의 신을 따르는 것은 좋다. 하지만 내 명령에는 예외 없이 복종해야 한다.
2: 폐하, 다른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도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금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줄 수는 없다. 나의 통치가 그 무엇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야.
2: 저희는 이미 결심했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1: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어라! 타고남은 죄 속에서 작은 뼛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라!
2: 바벨론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저희 고향 유다는 손쉽게 함락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귀족과 학자들을 전부 죽이는 대신에 느부갓네살 왕은 현명하게도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저는 별도로 선발되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에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왕의 손길은 전국 방방곡곡에 뻗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특별히 돌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0: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상상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시기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은 풍족했고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3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거대한 주춧돌 위에 올려졌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두라평원은 넓고 평평하여 이 괴물을 세우기에 완벽한 장소였고 왕이 자신의 지배력을 뽐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1: 메삭! 메삭! 와서 여기 좀 보게.
2: 아니 자네들 여기 있었구만. 평안히 있기를. 이것은 정말 사람들로 넘쳐나는구만. 사드락, 정말 자네 맞는가? 이게 얼마만인가?
1: 반갑네, 메삭. 이렇게 다시 보다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군. 자, 어서 이리 오게. 우리 집으로 가서 회포를 푸세. 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2: 아벤누고, 자네는 언제 도착했나?
3: 이틀 전에 왔네. 사드락이 궁전을 소유하고 있으니 아주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걸세.
2: 궁전이라니? 자네 궁전에서 살고 있나?
1: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두라의 통치자가 사냥용 숙소로 쓰던 곳이네. 온갖 동물의 두개골과 가죽으로 가득한 아주 괴상한 곳이지. 자, 따라오게. 어서 여기서 나가세.
0: 메삭과 아벤누고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니 마치 제 마음에 햇빛이 내리쬐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장난치며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평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상의 제막식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행정관, 통치자, 참사관, 재무장관, 판사, 장관 등 전국의 모든 관료들이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의 건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가끔은 건설 현장까지 직접 찾아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4: 여보, 저녁 준비가 끝났어요.
1: 나의 친구들, 메삭과 아벤누고. 자, 와서 안식일 식사를 함께 나누세.
0: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식사가 될 것이네. 나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안식일 말이지. 신화는 다음 주 첫째 날 새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을 찾아 나서는 것이지. 내가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더라도 날 이해해 주게. 식구들이 떠날 때 잠시만 나 혼자 있도록 해주게. 자, 그럼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신하가 우리 조상들의 안식일 기도를 열심히 배웠거든. 자, 그럼 친구들, 기도를 적어서 나에게 주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길 바라네.
4: 우주의 왕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계명으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며 안식일에 불을 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3: 아멘.
4: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포도주 또한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3: 아멘.
4: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며 여섯째 날 계명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셨으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주의 왕 주 하나님, 땅에서 빵을 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씨나, 내가 일러준 거 모두 기억하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1: 제발 적당히 해요, 여보. 당신 얘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북쪽 국경으로 간 다음 동쪽으로 가라. 큰 도시에 정착해서 유대민족을 찾아라.

0: 용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동해라. 계속할까요?
1: 난 그저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요. 그럼 이제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밤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이 될 테니 말이요.
0: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함께할 날이 오겠죠.
1: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었으나 그저 눈물만 흐를 뿐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서 가족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그토록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 아들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입맞춤을 해야 하다니, 아이들은 이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세상의 악을 알기에는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비친 혼란스러움, 그리고 신하의 비통함을 지켜보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제가 강제로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와야 했던 일은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과 언제까지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오늘 밤에는 초승달이 뜰 걸세. 내일 평야로 나가세. 그 자네들 둘과 보낸 시간은 나의 두려움을 잠재워줬고 내게 용기를 줬네.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 것이 명확한데도 우리 사이의 유대가 더 공고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야.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을 하나씩 돌이켜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하나님께 진실하고 푼 생각이 더 간절해질 걸세.
2: 저 나무 그늘에 있는 물가로 가지.
1: 내가 먼저 시작하지. 우리는 사실 노예처럼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지.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관리자에게 특별한 처우를 받게 해주셨지.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있었네.
3: 그래, 더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지.
1: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를 도와주고 계시네. 우리는 훈련을 받고 나서 왕의 직원으로 채용됐었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과 재산, 가족, 그리고 건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네.
3: 태양 아래 빛나는 그 괴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
1: 그 주춧대에 쓰인 벽돌의 수만 하더라도 일꾼들 100명의 집을 짓고도 남을 정도라네. 거기에 사용된 금이라면 이 도시를 몇 년간 먹여 살릴 수 있지. 그리고 신상을 지키는 데 쓰는 경비 비용도 어마어마하네. 모두 낭비가 아닐 수 없지.
2: 다윗 왕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3: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1: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아멘.
2: 아멘.
1: 고맙네 형제들이여. 다윗 왕의 말씀으로 안심을 얻었으니 이제 악에 맞서도록 하세. 놀라지 말게. 저런 번개는 이맘때쯤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네.

0: 나무에 불이 붙었어. 들판에 옮겨 붙을 거야.
1: 서둘러 불길을 멈춰야 하네.
2: 옷을 벗어서 불꽃 좀 막아.
1: 불이 꺼졌네. 재빨리 움직여줘서 고맙네. 곡식이 전부 타버릴 뻔했어.
2: 여기야, 여기. 사드락, 아벤두고, 이리 와보게.
0: 무슨 일인가? 뭘 발견하기라도 했나?
2: 자, 이 토끼를 잘 보게. 죽기는 했지만 불에는 별로 타지 않았네. 어찌 된 거라고 생각하는가?
1: 놀라서 심장이 멈췄나? 아니면 폐 속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나?
0: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닌가 하네. 우리가 고통 없이 빨리 죽을 거라는 뜻이지.
1: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맑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시험이나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아직 이름도 없는 신의 개막식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명예롭게 고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월함이나 자만심이 아닌 우리가 열렬히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3: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께서 만드신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쳐넣을 것이다.
4: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해하께서는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용광로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몇 사람이 좀 전에 일어난 일을 폐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하께서 바벨론 지역에 일을 맡기신 유대인 몇 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들입니다. 왕이시여, 이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폐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5: 그 녀석들을 당장 끌고 와라!
1: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서로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부동했습니다. 용광로를 평소에 7배로 뜨겁게 달구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덤에 묻힐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반항하지 않았고 꿋꿋하게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저놈들의 손을 묶어라. 한 놈의 경비병 하나씩을 붙여서 죽음으로 안내 주어라.
7: 경비병들도 죽었어. 불길이 너무 뜨거웠나 봐.
2: 아멘고,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네.
0: 바닥에 떨어지면서

0: 지금 죽은 건가?
1: 난 이해가 안 되네. 우린 죽었어야 하는데.
0: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졌느니라.
1: 당신은?
0: 신성하고 신성하신 분께서 너희를 돌보라고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2: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셋이 아니었느냐?
3: 맞습니다, 왕이시여.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너무 강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죽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저기를 보아라. 네 사람이 결박이 풀린 채로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마치 불길이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 사람은 신이거나 신이 보낸 사자가 분명하다. 사자라, 메삭, 아벤누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이리 나오라!
4: 세상에, 내눈을 믿을 수가 없고.
5: 기적이야.
4: 아니,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잖아.
6: 냄새조차 안 나. 그러니까.
7: 불길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나 봐.
8: 왕이시여,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분부대로 했습니다.
9: 모두 조용히 해라. 폐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2: 잘 들어라.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당신을 믿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 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몸을 내던졌다. 네,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큰 기적은 본 적이 없느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오늘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 벌할 것이다. 또한 그자의 집을 태워서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0: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널리 퍼뜨릴 방도까지 준비하신 것 같네.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바벨론의 모든 곳에 퍼질 걸세.
1: 그렇네. 우리 자리를 노리는 자들도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지.
2: 우리는 오늘 죽는 것 아니었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 게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기까지 했으니.
0: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1: 그래,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구만.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큰 시험을 겪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재산이나 건강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한 번씩은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신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습니다.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기후 변화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때 여름만 되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태풍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고요. 대신 이전에 볼 수 없던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에 열기를 식혀줄 태풍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듯이 이에 대한 대처와 회복도 긴 안목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길고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숙명이자 지상과제인 통일인데요. 80년간 낱마처럼 엉키고 꼬여버린 관계, 누구도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를 지혜롭게 인내와 기대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것,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때가 되면 퇴장하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듯이 갈등과 분쟁의 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의 때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가정, 교회, 지역, 그리고 국가. 그래서 때로 한 사람의 경험은 공동체의 경험과 중첩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경험하는 기쁨은 나의 기쁨과 동일하고요. 국가적으로 경험한 전쟁의 상처와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공동체의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쟁과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이 겪어온 사회적 정신질환이라는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섬기시며 사회정신의학자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전우택 교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1: 아, 예. 저는 정신과 의사고, 대학에서 사회정신의학 분야를 전공하면서 가르쳤고 연구했습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세의대 명예교수로 있고요. 사회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의학 영역 중에서 개인의 정신병리보다는 집단의 정신병리를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고요. 저는 이제 그중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자, 북한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한반도나 또는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팔레스타인과 같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0: 개인의 한정된 의학이 아니라 공동체와 집단, 국가 차원의 사회 병리학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또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해 오셨군요.
1: 예, 뭐 아주 부족하나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0: 이쪽 분야로 나아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1: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어떤 신앙적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 집안이 친가 쪽은 전부 이남이시지만 외가 쪽은 전부 이북에서 피난 오셨던 분들이라
0: 그렇군요.
1: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 중에서 좀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을 관심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0: 네. 정신 질환을 겪는 환자 가운데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케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
1: 예.
0: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도 이렇게 집단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전쟁과 갈등, 수많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좀 사회적인

0: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1: 물론입니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이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국제적 전쟁이자 일종의 내전이었고요.

0: 한번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만남도 다 금지가 되었고, 간헐적으로 가족 상봉이 허용됐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북한과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대부분의 이산 가족분들이 돌아가셔야 됐던 인류 역사상 경험할 수 없었던 절대 단절. 이것이 절대적 트라우마였거든요. 이거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같이 보아야 했던 남한과 북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트라우마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사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당대는 물론이고 그 전후 세대까지도 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교수님.
0: 예, 예를 들면 북한은 6.25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인구 대비 남한보다 한두배 정도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북한 지도자들은 인민들의 그러한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전쟁의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했고, 독재를 정당화했고, 최악의 인권 상황에서도 모든 경제력을 핵무기 개발이나 전쟁에 몰아넣는 것을 인민들은 수동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것은 6.25의 경험이 절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 같은 경우도 6.25를 통해서 그야말로 전 국토가 완전히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최하 상태가 되었을 때 나라가 다시 살아남으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최악의 인권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경제에 매진을 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일했고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열에 서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세계 1위를 지금 뭐 수십 년째 우리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흔폐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단과 깊은 연관이 있죠.
1: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들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전쟁과 분단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통일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치유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밟아가는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여러 번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치유하는 평화적인 통일, 다소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도 인정합니다. 더구나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1: 맞아요.
0: 2023년 말부터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남과 북의 통일은 영원히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래,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각자 알아서 그냥 잘 살면 되겠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 맺는 관계 정도로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난 80년처럼 철저한 독재 국가로 존재하면서 주민들의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남한과 세계를 향하여서 호전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첫째, 우리는 안전한 국가가 못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됩니다. 북한이 한 번만이라도 국지적 무력 도발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인권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북쪽에 접해 있을 때 우리의 인권은 정상적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을 앞으로 우리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벽이 상당히 높고 또 거쳐야 할 문제들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연구를 진행해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도 보고 계신 거죠?
0: 예, 과거 소련도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0: 붕괴하였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권은 언뜻 볼 때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지만, 마치 나치 독일도 똑같았죠.
1: 예.
0: 언젠가는 너무나 허무하게 내부적 요인으로 붕괴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통일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줬었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그 과정 자체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과정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3만여 명의 소수에 불과한 이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어느 개인이나 어느 사회나 자신들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당연히 불편하고 경계하게 되고 때로는 차이에 의하여서 차별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증오도 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은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반공 교육을 받아왔고 북한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 분들에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어색함, 불편함, 또 때로는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북한적 배경을 갖고 남한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 앞으로 통일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는 남한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탈북자분들의 남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예행 연습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에서 탈북자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 기회를 피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아주 진지하고도 정직한 대화도 나누시고 그분들과 인간관계도 맺어보시면 참 좋겠다.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요새는 시민단체들을 통해서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남한 분들이 우리 북한 출신 분들을 만날 때두 가지 극단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그분들도 다 한국말 쓰고 우리와 역사와 문화가 똑같은데 그냥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만나면은 다 통하고 잘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긍정적이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만나시게 됐던 분들은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다른 거네? 라고 하는 것에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갈등을 가지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오래 못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이질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져 왔던 일종의 마음의 구조가 있는데 또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받고 그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만나지를 않게 되면 당황하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는 일들이 쉽게 나타나요.
1: 예.
0: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극단적인 분들은 쟤들은 다 공산주의자들이고 아주 우리와는 너무 이질화되어 있고 거의 인간이라고 보기도 곤란하니 만나도 지극히 경계해야 되고 행동을 결국 같이 할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또 극단적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은 아예 만나지를 않던지 만나더라도 마음의 문을 너무 닫고 만나시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탈북자분들과 처음 만날 때야 당연히 조심스럽고

0: 어렵고 차이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저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나만의 가장 친한 분들보다 더 친하게 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도 남한 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인간이고, 우리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거, 사회에게 기대하는 거, 우리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남한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같지도, 너무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중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작업을 좀 체험을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그 중간의 균형점은 각자가 공부와 경험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예.
1: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사회적 갈등과 분쟁, 화해와 치유를 연구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접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아일랜드,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국가적 차원의 또 사회적 차원의 분쟁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례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분명히 있겠죠.
0: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지금 상황이 전 세계 갈등 지역 중에 제일 복잡하고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갈등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한반도 상황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를 느끼곤 합니다. 남과 북은 언어가 다른 것도, 인종이 다른 것도, 역사와 문화가 다른 것도, 그렇다고 무슨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온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80년 정도의 정치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인데 그 이념의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다 소멸해가는 이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갈등 지역에 가서 가치들 논의하다 보면 그 나라 분들은 한반도 상황 정도로만 자기네 나라 상황이 단순하다면 우리들은 금방 문제 해결할 것 같다고 오히려 우리들의 상황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겠다라는 남북한의 민족적인 분명한 결심, 그리고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나선다면 저는 분명히 통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1: 예,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역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용서가 안 되는 그룹들이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참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그두 사람이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기회만 오면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고 도구로 결심하면서 마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저는 이것이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1: 예.
0: 1단계는 그를 증오하고 용납할 수는 절대로 없지만 최소한 물리적 보복과 죽여서 원수를 갚지는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거가 1단계 용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결코 얼굴을 마주 보지는 않겠다. 이러한 결단의 용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 그렇죠.
0: 2단계 용서는 상대를 여전히 매우 증오하지만 공동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하여서 소극적으로라도 힘을 합치는 것까지는 하겠다고 선택하는 용서입니다. 예를 들면 그두 사람의 아이들이 지금 같은 학교를 마을에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
2: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8일 13시 20분, 경북 영덕, 포항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0: 크게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1: 마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일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과 힘을 내놓는 이러한 정도가 되면 저는 3단계 용서로서 충분하다. 우리가 난가부기 해야 될 일은 이 정도의 용서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저는 충분하며 그것이 결국은 통일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 4단계로 넘어서려는 것은 욕심이고 비현실적인 추상적인 말에 불과할 수 있겠네요.
1: 물론입니다.
2: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용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일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 예, 그걸 네. 지나치게 심리적, 영적, 감정적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네요. 통일이 너무나도 거창하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 사회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그런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지시는지 지금 저희는 어떤 과정에 처해 있다고 보시는지 교수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1: 트라우마의 치유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트라우마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주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과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그 안에서 화해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남한은 이제 가장 발달된 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파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어서 사실 트라우마의 치유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안대적 차원을 각각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흘러갔고 6.25를 겪었던 그 당세대, 1세대와 2세대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고령층으로 변화해가면서 6.25에 대한 경험과 분단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축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남과 북에 있어서는 일종의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단의 문제를 그들의 시각으로 같이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부터 기회를 우리가 어떤 형태라도 우선은 남한부터겠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이젠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2: 네. 오늘 주셨던 트라우마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또 현실 가운데 하나씩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로 섬기시며 사회정신의학자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전우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러 모으신 탈북민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고 그들이 복음 통일의 앞장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과 전 세계에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해 두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독재자들에게 세뇌당하여 우상 숭배를 한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

마음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북한 동포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북한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겸손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부터인가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콘텐츠들이 경연과 심사로 1등을 가리고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지만 자칫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선이라는 잘못된 승자 독식의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심사위원이 되어 남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삼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급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교회 전임 목사와 장년 공동체 전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서류 접수는 9월 13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042-541-3990 한밭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0: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자처런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마크 빅터 한센의 아버지는 제빵사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마크의 아버지는 빵 만드는 일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주일날을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빵을 만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을 한 뒤에도 빵을 만드는 일을 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든 빵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10년이 넘게 불우한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이제는 노안으로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크의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에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겠죠. 예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보라의 주여 나의 생명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후각은 가장 강렬한 감각 중에 하나이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냄새와 관련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한다. 최근에 가자 굽는 냄새와 금방 깎은 잔디 냄새, 휘발유 냄새를 맡아보았다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 제품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향을 의도적으로 첨가해온 것은 당연하다. 향수, 향초, 방향제, 비누, 샴푸, 로션 등 더욱더 많은 향이 날마다 우리를 감싼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좋은 향이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긴 진한 향기는 장미나 제스민의 달콤한 향처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해준다. 우리는 그 사랑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The Worship Collection 앨범에 수록된 What a Beautiful Name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샬롬 노래선교단의 주님이 주신 기쁨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국립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The Beautiful Garden of Prayer 폴 미켈슨의 연주 찬송 그리고 운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에 예배하는 기쁨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든 스스로 즐겨야 하는 마음엔 기쁨이 따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이 이스라엘에는 주로 다 악한 왕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이 아합의 궁정 가까이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뭐 그 나라에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취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많은 땅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것 하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까지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봇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포도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그 단 한 가지 이 포도원 갖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던 거죠.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에게 포도원을 넘기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니면 그 값을 잘 챙겨서 더 후히 줄 테니까 내 밭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이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결단이라는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본래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무하고 그 땅이 온갖 죄와 또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이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은 이제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이니 각 지파와 그리고 각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땅을 배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사로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그것을 그 유업을 잘 이어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죠. 자, 그런데 아합은 나봇의 이 신앙적인 결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딱 한 가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어쩌다가 아버지 죽었습니까? 그가 침상에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아합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모략을 꾸민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결국은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왕이라는 자가 이와 같이 불의한 결과, 불의하게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오늘 설교의 원래 제목입니다.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가, 야, 주일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맨 죽이고 빼앗았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백성들의 것을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합은 얼마나 더 빼앗아야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과연 그가 행복해질까요? 만족할 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의 특징은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할까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허락해 주셨어요. 딱한 가지만 금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잖아요. 다 먹되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나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딱한 가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주목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자꾸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왕에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셨으면 이것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왜 이것만 금하신 겁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불편한 마음이 결국은 다스려지지 못하니까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게 만든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전되어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단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탐욕의 함정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제는 막바지 전쟁, 이제는 모든 승리를 지금 거의 다 쟁취한 상태였어요. 뭐 이제는 뭐 세상에 남부러울 곳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훌륭한 왕궁도 그에게 주어졌고 또 아름다운 아내들을 한 사람만 얻은 것도 아니고 여럿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왕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하였던 우리야.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도 뭐 옛날부터 다윗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달밤에 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는 그냥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욕, 그 욕망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한순간에 남의 아내를, 그것도 신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욕망이 그로 하여금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시작은 다 작은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봇도 보세요. 오늘 아합도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저걸 내가 가질 수 없을까 하는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욕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뀐 겁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탐욕은 단순히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는 마음이에요.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보지 않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 탐욕이에요. 이것이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한 나라의 지도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는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법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요즘으로 하면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법을 이용할 수 있고 헌법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윗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목자도 많고 양들도 많았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목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양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역에 누가 와 있었느냐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던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군대였죠. 그래서 강도들로부터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까? 라반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나발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양털을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이 좀 풍성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어떤 혜택도 받지는 못하고 늘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니까 다윗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존심 내려놓고 나발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지금 다 풍성한 때이니 그동안에 은혜를 입은 것도 있으니 우리 군사들에게 좀 먹을 것이라도 좀 같이 나누면 어떻겠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욕심 많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청을 거절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과 그 군사들은 칼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했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도륙하게 넣으라고 칼을 들고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오는 그 무리들을 스탑. 그래놓고 다윗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이 악한 나발이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도륙하러 가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당신이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 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당신 손에 묻히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군사들과 함께 나누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 욕심 많은 나발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보육을 당할 뻔했다는 거죠. 한난 여러분, 조그만한 동네에 이 나발이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끔찍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생각, 그리고 사사로움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가 뭐 욕심 부릴 게 뭐가 있나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욕심도 헛된 욕심, 헛된 탐욕, 만약에 제가 그런 헛된 탐욕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 불행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것 같네. 아, 뭐 이창규 목사가 탐욕을 부리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아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늘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이 가진 거 부러워하고 그거 내가 빼앗고 싶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양심은 있어서 솔직하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작은 아합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아합을 우리 안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내 안에 욕심이, 탐욕이 막 끌어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꿀꺽 삼켜야죠.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받은 게 훨씬 많죠. 솔직히 부족한 거 여러분 뭐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받은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부족한 거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내 안에 탐욕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합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야. 나는 그냥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했을 뿐이야. 나봇을 죽이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짰습니까? 그 아내가 짠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같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나봇을 죽일 때 아합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미 주인인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의 포도원을 내가 차지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 줬다 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면,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장으로 있었죠. 근데 요셉이 잘생겼던 것 같아. 꽃미남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평상시에 이 요셉을 늘 눈여겨보면서 이 욕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날은 집안에 자기 남편인 보디발도 없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 수많은 눈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바깥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단 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셉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지금 너와 나 단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 둘이 정말 즐겁게 오늘 이 하루를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이 집에 당신과

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당신의 남편, 나의 주인이 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맡겨주셨다. 근데 내가 어찌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여러분, 그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요셉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멘. 그 주인이 다 맡겨준 것 외에 누구만 아니라 그랬어요? 부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맡겼어요. 그러면은 부인은 절대로 내가 넘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죠. 성실함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아합이 자신을 찾아온 엘리야를 부를 때 내 대적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행한 일이고 저주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는 너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다 이랬어요. 아합이 여러분 누구에게 자신을 파는 겁니까? 악에 대하여 자신을 판 거죠. 탐욕에게 자신을 판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악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에 피도 핥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세벨이 성 위에서 떨어져요. 온몸이 박살이 납니다. 그걸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성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의 심판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심판은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여러분 잠깐 아닙니까? 뭐 지금 뭐 세상을 움직이는 뭐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누리는 영광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들도 뭐 임기 5년이잖아요.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5년 지나고 나면 그 영광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정의롭게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의 영광은 짧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찰나의 오늘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잠깐이기는 한데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야
저 악한 아합이가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 저거 보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침대에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배천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매일같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걸어다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성해서 그 다음은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반성으로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살아왔으면은 이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았으면 이제는 우상을 훼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잠시 잠깐 겸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잠시 반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용서했느냐? 아닙니다.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되 그의 당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이 모든 재앙을 다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과 심판을 잠시 유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의 반성하는 모습과 다윗의 회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합은 반성은 했지만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이 바스바야 사건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해서 말씀하실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했다고 했어요. 통회자복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는 하실지언정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참 이 성경을 쫙 읽어보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준 그 피해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지만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어려운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탐욕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세계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내 안에 아합이 숨어있지 않은가? 그 아합을 제거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일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아합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아합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착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com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요즘 옥수수가 제철이죠. 저도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고 있는 중입니다. 금방 딴 옥수수를 찜기에 넣고 쪄주면 맛이 일품이에요. 우리도 일품으로 만드시려나. 푹푹 찝니다. 쪄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찌는 듯한 단련 중에 계신 분들 계시죠? 순금으로 가는 여정에 찬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합니다.
2: 둘, 셋.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건강을 잘 챙겨야죠.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잘 돌보느냐는 생활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돌보는 작은 습관은 인생의 목표와 또는 힘든 업무와 씨름할 때 힘을 제공하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외치는 웰빙, 그죠? 이것들을 향상시키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잠을 충분히 자라는 거예요. 때론 맞아요. 공부할 때 또는 열심히 일할 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면 여기서 많이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잠을 최소한 6, 7시간 충분히 자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분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없애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적절한 수면이야말로 건강과 내면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잠을 더 잘 자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 제가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후회 없이 과거를 바라볼 수 있고 현재의 굳건히 서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너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니까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 네, 내 마음속 작은씨 2부 시작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완전히 트로트, 가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오래전엔 약간 발라드 같은 나는 가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임재범 씨, 노래 잘하죠. 박정현 씨, 최고죠. 김범수 씨 등 이런 실력자들을 발굴해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순이 씨가 등장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인순이 씨를 인터뷰했던 기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셨군요. 인기가 다시 생겼네요.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인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수면이 다시 내 발밑으로 내려왔을 뿐입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많은 생각을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인기를 잊어버리고 어떤 수면 속에 갇혀버렸을 때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그분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인기가 다시 그 위치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이 인순이 씨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인기가 다시 상승했다라는 기자의 말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수면이 자기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적합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바로 방송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선거에서 패배한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걷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밖으로 곤두박질 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러울 뿐이야. 낭떠러지는 아니야. 와, 여러분 이 말 참 멋지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똑같이 불안한 환경, 실패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달랐죠. 인간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면 어디가 잘못되었을까라고 항상 반성을 해야겠죠. 실패는 반성하고 개선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바로 그때가 실패가 확정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나는 안 돼. 이랬을 때 실패가 확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장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지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더 내려갈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안아주며 이제까지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힘들지만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말하고 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추수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노력한 대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도 함께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어.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지치지 않을 거야. 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파이팅을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8월의 두 번째 토요일이에요. 벌써 다음 주면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시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이 요즘에 천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천원짜리 하나를 건네주면요 그의 유물 주급당합니다. 이 천원을 어디다 사용할까? 아이들 그런 표정입니다. 적어도 세왕대종이 그려져 있는 만원짜리나 우리 모두의 아이돌이신 신사임당 이 5만원짜리 정도 줘야 감사합니다라고 받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가치로 사람과 사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 스펙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거룩듯하고 좀 화려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모와 학벌, 돈을 갖추는 그런 스펙을 가지기를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으면 영광이 떠난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죄의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조성할 때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줬습니다. 이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는데 시험이 이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사귀고 왜 그들하고만 다니냐고. 그러니까 네가 성적이 떨어진다고. 이제부터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사귀고 그런 애들과 어울리고 그런 애들과 좀 다니라고 막 혼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다음부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사귀고 어울리고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적은 나왔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의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과연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변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벌꿀을, 이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꽃밭을 만날 수가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인생이 밝아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인생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요,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꽃길을 걸을 수도 있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서로서로가 그렇게 좋아지는 영향을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부분은요, 이 낙관적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그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전제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충성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낙심보다는 긍정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계속 진행됩니다. 그 어려움이 계속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어서 더 이상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가 되고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병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든 자여 병든 그 나사로의 오라비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여인이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했고 이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이 장면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참으로 은혜되는 이 글을 하나 보면서 제가 그 책을 하나 사 보았는데요.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 기독교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2006년대에 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암에 걸려 보니까 암이 걸리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이제는 알아지면서 이 암이 자신에게 놀라운 영적인 기회를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삶의 절박한 위기가 와야지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때 비로소 간절히 찾게 되는 놀란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암을 절대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짧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영적인 기회를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이 질병이나 문제 아니고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깨달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놀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허락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

결론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 사실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단순히 한탄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 절망과 위기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영적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오라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빨리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고백을 보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저 사람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막 난리 피우지 않겠습니까? 빨리 오시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다른 일을 관여하지 말고 빨리 오시라고, 그 늦게 달리는 낙이 타지 말고 그나마 좀 빠른 경기 타고 오시라고 막 난리를 피우고 피울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급히 부를 때 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누가 부르면 그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을 취조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이유는 나중 일이고 무조건 그 사람이 부르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가정은요 후자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신 은혜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요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서로 서로가 지금 그 마음 안에 어떤 소원함이 있는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계곡에 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그리고 내 눈물과 내 답답함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옵소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매 순간순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놓여 있는데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정말 나의 부족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시작. 여러분 이 너무 짧지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저 혼자 은혜 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요청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오시기 때문인, 알면 오시고 와서 보면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이 병에서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연약하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특별히 말을 많이 하나요? 부부끼리 말을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척하면 척입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왜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지금 계신 곳에서 더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이틀 동안 나사로의 병이 더 심각해져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딱 잘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했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한 이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에 위기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일만큼은 절대 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은 이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뭐냐면,

0: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왜 바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느냐 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청과 기도가 거절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거나 머무시는 것 같은, 아직까지 내게 오지 않은 그 기대의 응답이나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기다릴 이 기다림, 예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 기도를 거절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에 그 응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얼마 전 포항 극동 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2: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8일. 8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있는 특별한 토요일이에요. 숫자 8이 두 번이나 반복되니 팔팔하다, 날 뜻이 활발하고 생기가 난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날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무더위도 높은 습도도 잘 이겨내며 팔팔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은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결혼식에 가본 적 있나요? 부모님의 지인이나 친지, 교회 가족 중에 결혼하는 분이 계셔서 결혼식장에 가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본 결혼식과 전도사님이 오늘 참석한 결혼식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신랑과 신부도 다르고 예식장도 다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지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는 이날을 준비하며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식장에 있었을 거예요. 또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하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 예식을 함께 했겠지요. 그런데 친구들,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결혼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오늘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과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보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가득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찬양과 For You Kids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TS 소년소녀 합창단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윙윙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으로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는 우리는 주혜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주혜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날 사랑하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혜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아볼로는 후임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달랐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역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볼로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 목사님,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볼로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아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단지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내 생각을 절대화하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거의 선이야 이게 악이야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서운한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시원시원해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했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야 될 김집사 어디 갔노 오늘 안 왔네 안타깝네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씀이네요 근데 이 남편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노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는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었죠. 이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먼저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누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당신의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 건강, 재능, 가족, 물질 이 모든 것들 누가 주셨냐라는 물음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예를 들면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심장 이거 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세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재능, 은사, 그리고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교회 봉사하면서

0: 내가 낸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한번 그냥 해준다. 선심 쓰듯이 내 것을 한번 그냥 나눠준다. 재능 내 건데 내 재능 한번 해준다. 은사 내 건데 내거 한번 준다. 물질 내가 그냥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언변과 풍족한 지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모든 은사를 어떻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라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과 은사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냐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거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내이 재능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 줄 알아?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고집 피우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죠. 교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영적인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 숨어 있죠. 시기와 분쟁의 뿌리가 깊은 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이 말은 대적한다라는 말이죠.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싸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 판단, 내 감정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발더 나아가 두 번째로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이미
0: 이미 배부르며
1: 배부르며 이미
0: 이미
1: 풍성하며
0: 풍성하며
1: 우리
0: 우리
1: 없이도
0: 없이도
1: 왕이
0: 왕이 되었도다.
1: 되었도다.
0: 이 말은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나다 알아, 나 모르는 거 없어. 마치 자기가 영적인 거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려고 하면 귀를 꽉 막으면서 아유, 목사님, 그만하세요. 제가 교회 다닌 지몇 년인 줄 아세요? 저도 이제 웬만한 건다 압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권면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0: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였죠.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고 왕의 판단이 곧 기준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말을 했죠. 정죄하는 말을 했으며 뒤에서 수군거리며 편을 가르는 말,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말을 통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종종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입술의 권세로 왕노릇을 하고 있죠. 왕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 입술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아이고, 저분은 기도 많이 한다더만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나 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말로 왕이 판단하듯이 판단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을 피우죠. 이 부분에서 내가 전문가야.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교회 몇년 다니는 줄 알아? 나보다 우리 교회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맞다고 고집을 피우죠. 심지어는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왕이 판단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합니다. 말로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그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는 왕처럼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줘야 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0: 아멘. 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가?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예, 죽으심이라.
0: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 죄인을 품어주면서 사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죄 지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렇게 죄 지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지막지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때

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리끼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0: 아멘. 가장 낮은 자 있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 역시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왕이 될 성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작.
1: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0: 아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님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왕좌에 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었죠. 아직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님들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인데 지금은 우리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님들께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인생의 밑바닥에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높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 안에서 약하라라고 말하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어떤 때이기 때문에요?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으로 그냥 해버리죠. 그러나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 올라가서 군림하지 않았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는데 그 모습을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0: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살았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청소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찌꺼기란 말은 옷에 묻은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가? 세상의 쓰레기와 옷에 묻은 때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왜 이딴 취급을 했냐 그렇게

0: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2절 1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0: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했죠. 멸시했죠. 예수의 미친 사람이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아이고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아, 아볼로 목사님이 훨씬 더 나아, 바울은 왜 이렇게 몸이 약해, 카리스마가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심지어는 사도권까지 의심을 했죠. 진짜 사도가 맞긴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욕을 당했지만 도리어 축복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받았는데 도리어 선한 말로 격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로버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질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욕을 먹어도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한 성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바보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똑같이 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주면 똑같이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 딴짓 못하도록 철저히 밟아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보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왕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지배하지 않았고 군림하지 않았으며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체의 아픔을 짊어졌죠. 욕을 대신 먹었습니다. 고난을 견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길은 지금 왕좌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왕좌에 앉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0: 아멘.

0: 할렐루야.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생겼는데요.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골프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졌지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공 표면에 흠을

만들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흠이 흠 자체로 보이지만 골프공은 바로 그 흠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흠을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완전함이 복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램프로 교수는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배적인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램프로 교수는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서양 문명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좋은 땅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 싹트고 유럽인이 정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연구로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인데요. 인류 역사 발전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를 통해서도 약육강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한 짐승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약한 동물들이 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14, 165절. 길을 잃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몹시도 찾던 은신처, 필요로 하던 안전, 목마름을 채울 소망, 갈구하던 나침반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평안을 얻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저의 변함없는 은신처, 방패,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가던 윌리엄 머피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65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머피는 백방으로 애를 써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머피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복권 당첨금 중 120만 달러를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피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떤 이는 지갑을 돌려준 머피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피가 그 돈을 모두 가졌다면 나중에 들통나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어리석음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파멸에서 지켜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보네퍼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감춰진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우리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저는 포항 제일교회 김남순 권사입니다.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요, 25년간 자살 위기 상담,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운동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상담, 심리적 회복과 가정 회복을 위한 일을 하였고요. 지난해 6월에 소장으로 정년 퇴직을 하여서 지금은 자문으로 한국생명전화연맹의 임원으로 생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25년간 일해 오셨고
1: 7월부터는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부원장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권사님께서는 한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사로 활동

0: 예, 오셨네요.
1: 저는 1994년도에 상담봉사를 시작했는데요. 남편 직장 따라 포항에 오게 된 거였어요. 객지에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상담봉사자 교육이 있다는 광고를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어려서 제가 성장하고 싶어서 교육을 신청하여서 이기생으로 수료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봉사하다가 3년 정도는 남편 따라서 해외 주재원으로 갔다 오면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자살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지 않는 때였었죠.
0: 네.
1: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도와주셨고 또 이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0: 지금도 포항 생명의 전환은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돕고 계시죠.
1: 네. 포항 생명의 전환을 만드는 게 포항 제일교회에서 시작됐고요. 그때
0: 그렇군요.
1: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1989년 이런 정도면 뭐 사회적으로 생명이 생명 자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는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 이제 포항 지역이 산업화되고 대도시로 이제 중소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소외 이런 질병이 아마 생길 거다. 그러면서 미리 놀라운
0: 앞서갔네요.
1: 예견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중소도시의 상담이라는 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전화상담 기간이라는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게 되신 거죠.
0: 네. 네. 요즘엔 상담 사역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심리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 처음 상담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1: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0: 예. 예.
1: 저도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상담을 막 한 건 아니었어요. 봉사자들과 함께 훈련도 받고 그때 1기생들이 상담 교육받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7기생들이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봉사자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봉사자들이 소진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상담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0: 네.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소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 네.
0: 마음이 힘든 누군가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도 내담자처럼 지치고 그렇죠. 자신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소진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기도하며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사회 불만족자들의
0: 네.
1: 욕설. 그때 또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0: 외로우신 있었죠. 분들이.
1: 네. 그런 분들의 자기의 이제 그런 가정의 불만을 부부간의 불만을 상담 전화를 이용해서 봉사자들에게 욕하거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의 성의 자유화 이런 부분이 잘못 전달 전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성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전화상담을 네. 하면서 많이 우리 봉사자 스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0: 예.
1: 그래서 성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봉사자 스님들께서는 아, 내가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의 불쾌함에도 좀 견디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거룩한 말씀만 듣기도 바쁜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때 소진이 왔을 때 저도 사실 조금 갈등이 있었죠.
0: 네.
1: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돼?
0: 내가 무슨 감정의 쓰레기통이냐?
1: 네.
0: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 좀 있던 중에 한 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실무자가 그때 두 명이었거든요. 선생님과 저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과정에 제가 사실

0: 이런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겠어요.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데 이런 분들을 전화를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되뇌이면서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우리 같은 피조물이구나. 여기에 제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포항 생명의 전화 소장으로 오랜 세월 섬기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 한 통으로 생명을 살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전화로 울면서 죽겠다고 여자 청년이 포항 지역은 아닌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많이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어머님이 돌보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 딸의 여자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 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누워 계시고 아버지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삼촌이 술을 먹고 자주 와서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내가 죽으면 삼촌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죽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1: 너무너무 힘드니까.
0: 그렇죠. 예, 혼자만 돌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공무원과 저희가 연결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얼마 후에 그 여 청년이 독립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연락을 하셨고
0: 네.
1: 그 담당자가 빠르게 네. 잘 도와주셨네요.
0: 네. 그 주변에서 누구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수 있을 텐데 가까운 분들에게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좀 누가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지금 본인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이 상황이 나를 묻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비켜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의 이런 표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이 양가 감정 중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1: 그러네요. 일반 사람들은 이 양가 감정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전문 상담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가 거기 매달릴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누가 어려움을 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해결점을 맞아요. 주기 위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점이 나와 상대방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주기, 비판이나 조언이나 판단하지 않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죽겠다고 하는데 비판이나 충고하지 않고 들어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죽을 거 아니야?
1: 맞아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람하고 진심을

0: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전문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는 사람만 되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1: 그 위급한 상황만 같이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0: 네.
1: 이후에는 전문기관이나
0: 전문상담사
1: 상담사와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네요.

0: 주는 것처럼 내가 짜증이 날 때, 화가 올라올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먼저 예. 그래서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네. 나를.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1: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예.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그게 왜 죄송하세요, 권사님?
1: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거저받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역할, 갚아주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해서.
0: 부족하시군요. 네.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권사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1: 나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당장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을 종종 제 마음에 그리게 되어서 네. 제 스스로 화들짝 놀라면서 또 저를 잘못하고 있는 저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0: 신약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별히 상담사로서 권사님이 보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양한 일화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기억에 남으세요?
1: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분의 환경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주고 그분과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0: 우물가의 여인.
1: 네네. 네. 그런 예수님처럼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낮은 곳에 여인의 환경과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여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 모든 환경, 모든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이 변화되고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다. 그래서 저도 내담자가 만일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 저도 그 내담자를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위지에서 같은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것이 저 상담자로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참 많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데 권사님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어떤 식으로 찾아갔나요?
1: 저는 자신감이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생명이서나 저장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는 끊임없이 저의 무기력과 자신 없음과 싸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늘 저를 채찍하고 저렇게 했던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내가 이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소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로 저를 많이 위로하고 일으켰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그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용기와 회복의 이유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기력함, 권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맡겨드려야겠죠.
1: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솔직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0: 인생의 동반자, 가족들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셨을 텐데 가족 소개해 주세요.
1: 네, 제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70대의 남편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부항제일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고 자신 없어 했을 때 저에게 당신은 상담이 잘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0: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권사님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포항제일교회 이성춘 안수 집사님입니다.
0: 네.
1: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0: 싶다 했던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무렵에 고등학생 1학년 중3 이랬던 것 같거든요.
1: 굉장히 아이들이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아닌가요, 그때가?
0: 네, 근데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벅차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오. 그런데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그것 또한 아,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구나, 야.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1: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의 지원 사격으로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권사님 자체도 참 부드럽고 연약한 분이신데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가족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김남순 권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하는 일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속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건강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있어요. 누가 공동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공동체 조장으로서 교구 목사님과 목사님 잘 도와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고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그 일을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내는 거고 제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1: 네, 예. 중요하죠.
0: 네, 우리 둘째가 아직 미혼이에요. 둘째 아들이 미혼인데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1: 네, 하나님을, 정말 깊숙한 기도 제목을 꺼내주셨네요.
0: 처음으로 네.
1: 우리 방송 가족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0: 그리고 저희 이제 부부와 저희 이제 자녀 결혼한 자녀나 하지 않은 자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삶인지 네. 좀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1: 네, 권사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사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비전을 밝혀주셨는데 요즘 정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0: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의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오히려 좀 엉뚱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 왜 반대로 또는 엉뚱하게 표현을 할까요?
0: 네. 그건 어떻게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들이 유튜브에도 찾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전화에서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관계의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현재 이제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런 서로의 언어 사용,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긴다는 이 마음을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인식해낼 필요가 있어요.
1: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귀한 도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존재를 모두 다 잘 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남순 권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여운이 남는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상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고 영생을 얻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은 믿고 영생을 얻으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고아원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능하면 젊고 부잣집에 입양되고 싶은데 하필이면 나이 많고 연세가 연로하신 할머니께 입양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쳤어요. 신앙을 배운 거죠. 근데 이 아이가 1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입양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때로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할머니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가 과합니까? 저는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침대에서 자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책상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공부하는데 책상 있는 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면서 하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응답하기를, 내가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 됩니다. 방송에 설교가 나오니까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 찾아와요. 아버지가 찾아오고 형제들도 두 명이나 더 있고 누이도 두 명이나 더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해드렸는데 가족의 면면을 보니까 형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전과 7번, 한 사람은 전과 8번. 누이들의 삶을 보니까 누이들은 전부 다 술집에서 술을 파는 그런 모습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버려진 게 이게 참 내게는 고통이고 아픔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성을 딱 보니까 내가 버려지기를 참 잘했다. 왜냐,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었을 거 아니냐. 연로해서 나한테 큰 일들을 해주지 못했지만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 가르쳐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지혜로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지혜로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출신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 바리새파 최대파인 바리새파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은 지혜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추종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회, 정치로 보면 권력자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선포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찾아오면 자신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교인인 것을 교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찾아갑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에,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합니다. 보여지는 것, 기적. 여기에서 믿음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이 뭐가 나타났냐 하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바다 위를 걷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고, 남고, 한두 표적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춰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표적 때문에 온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즉 기적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 세메이아예요. 세메이아. 원래 세메이아는 세메이온이란 복수형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하나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들을 추구합니다. 기적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 기적. 기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수님에게 이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체험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신학, 어떤 걸 경험한 신학. 중요하죠. 표적, 그리고 기적, 영적 체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느냐. 믿음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표적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번 표적이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표적을 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 한 번 더 보여주시죠. 그럼 믿겠습니다. 또요. 표적 갈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면 표적이 나타난 것만 믿어요. 표적을 절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실체가 없어요. 마치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아요. 자,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새가 햇빛에 그림자가 땅바닥에 비쳐요. 새도 실체가 없이 날아가 버리면 못 잡는데 새의 그림자는 더 실체가 없어요.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주관암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기도해서 나은 거 맞아?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니까 이 의심을 상쇄시켜줄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계속 표적, 표적. 그래서 표적을 보면 볼수록 의심이 강화되고 믿음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이후가 달라진 게 뭐였습니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이후는 술도 멀리하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옛날은 사람들 모이면 남흉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안주거리 삼아 씹을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모여가지고 남흉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좋았고, 그래서 계속 남흉하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 그게 딱 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행하거나 구제하거나 베풀 것이 없는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라졌다면 그런 게 달라졌을까요? 도로 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위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고 변화된 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믿음이 출발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사형틀 아니냐.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그냥 사형당한 사형틀 아니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 가진 것, 지식, 경험,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믿어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참된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입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궁리해봐도 억지스럽고 이상하고 어색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주님, 저 이해 못하겠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모태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미련한 것이 지금 시대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련하고 현재에도 미련하고 미래도 여전히 미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련한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질서죠. 우주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저녁이 되니까 서쪽으로 떠요.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래요. 그 다음날도 그렇고 지금까지 역사에 계속 그래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봄이 왔다가 봄이 가니까 여름이 와요. 여름이 왔다가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와요. 가을이 왔다가 가을이 가고 나니까 겨울이 와요. 이 땅에는 자세히 들어보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어김없이 반복되는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된 기어처럼 한치 오차로 물려 돌아가는 이 땅에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양을 섬겨요. 달을 섬겨요. 별을 섬겨요.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들을 섬겨요. 이게 정당한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 질서가 있으면, 그래서 질서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어요.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절대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섬겨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변화되는 모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질서를 섬겨요. 이게 과학이에요. 질서를 섬겨요. 이게 철학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질서 자체를 신봉하는 것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죠. 성령은 성령의 거듭남이고. 자, 물 세례, 세례를 누구에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세례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예식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과거를 청산한 사람으로 쭉 이어지느냐? 그런 게 아니래요.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워지고 자기 뜻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출발점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교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학교에 갔다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대학생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을 연구해서 학문적 취득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생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거잖아요. 군대 입대했다고 참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의 과정에 어려움들을 극복해야죠. 성도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돌파한 경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남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두 가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썩어요. 영으로 난 것은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새롭게 만든 것들 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 믿음,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거,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죽으면 잊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남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은 썩지 않고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배를 들고 저문을 나갔을 때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도우려고 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 못해도 믿고 신뢰하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있음을, 그것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령님을 만난 인생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방언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가 더 쉬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고 영접한 자가 되면 내 안에서의 변화가 시작돼요. 내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내 밖으로, 나의 밖으로 이 변화가 표출되기 시작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표적, 기적, 어떤 현상을 거듭남이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놀라운 일들,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은 내가 바람이 불어요. 안 보입니다. 바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내 옷깃이 흔들려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 영이

떨려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고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인격적인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 존재가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어야 이해할 수 있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스로스치라는 죄수가 있어요. 이 죄수가 얼마나 독한지 무려 4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가족 채찍으로 50채씩 때리는 거, 사도벌이 맞은 뭐 태장인가요? 40에 하나 감안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죽 채찍으로 50대씩 8번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다 변화돼도 저 인간은 변화 안 된다. 결론이에요. 변화 안 돼요. 맞아도 안 되고 40년 감옥 생활해도 안 변화돼요. 근데 어느 날 구세군이 운영하는 숙박지에서 이 사람이 묵었어요. 그날 밤에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출소한 재소자들,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00번 가죽채찍으로 맞았는데 나 변화 안 되더라. 4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불과 1, 2분 만에 완전히 변화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채찍을 안 돼요. 가둠을 안 돼요. 어떤 물리적 압력을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의 주님 만나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해 아니에요. 납득 공감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갈 때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거듭남의 변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변화에까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거듭날 수,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선생이라 하면서 그거 이해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왜 너는 이해되어야만 믿겠다느냐? 그러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다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요. 커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해하는 걸로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좁아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커져요. 내가 큰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옛날과는 달라졌다. 옛날엔 너밖에 몰랐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엔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너의 말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분은 다 아시고 다 보셨잖아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우리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함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인간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믿음은 이해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해되는 세계는 니고데모의 세계예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는 직접 보신 세계예요. 경험한 세계예요. 경험한 자가 얘기할 때 보지 못한 자는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삶의 연속성이에요. 신앙은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오늘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오늘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일 또 쫓아가다 보면 이 점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신앙 생활은 과거에 20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필요 없습니다. 30대 내 엄청난 헌신을 했다 의미 없어요. 40대 50대 60대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일했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모든 헌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연속성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부분에서 열심히 살았던 과거의 기억으로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이 과거 완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ING로 진행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에돔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아무튼 불평할 게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불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서 독으로 고통가며 열병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놋뱀을 장대에 매답니다. 저 쳐다보면 산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저거 쳐다본다고 내가 이 놋뱀 무슨 관 놋뱀하고 이 독과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쳐다보면 살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이 땅 가운데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산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부자였던 것, 높은 학문을 가졌던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느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만 평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에 대한 부족함이 없기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달리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권한이 왔을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할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걸 통해서 제 삶에 무엇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래요. 왜 하나님 나를 배신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왔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표적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born again, 거듭났어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자기의 불이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인생이죠.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0: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그 정신은 날마다 옛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남은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썩지 않고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아론의 축복 들으시면서 네, 하늘 피한지 서머 스페셜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축복성 위주의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소리의 야곱의 축복.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네, 축복의 찬양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하늘 피운 지하차, 장미경의 축복의 통로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옹기장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미리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앞날의 일들을 궁금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려도 봅니다. 뜻한 대로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실천해보기도 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그 모든 되어감을 성경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 평안으로 받아들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연은요, 3797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심준구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얼굴이 벌써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우리 삶을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유, 얼굴이 벌써 막 후끈후끈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건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변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훈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아, 웃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고 웃고 이런 게 너무 보기 싫고 막 그게 막 괴롭기까지 하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단란한 그 모습을 보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안타깝지만 그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세상에, 심정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고3 아들이랑 얘기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마음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제가 그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떳떳한 양, 막 자랑스러운 양,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의 행복과 내 안의 평안함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걸 정말 굳게 믿고 굳게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이런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이런 눈과 이런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이다. 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항상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줘요. 아이고, 우리 극동방송은 그러죠. 근데 저는 네, 누가 되지는 않을까 맨날 고민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사랑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마커스 앨범 중에서 감사함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웨이홈의 찬양 띄워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터전이죠. 우주 궁창엔 허다한 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기에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이유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땅이 더욱더 살기 좋도록 아름답게 꾸며가야 하겠습니다. 김도현님의 여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에서 온 조영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닌 굴곡이 있습니다. 제 많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자비와 긍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같이 하루속히 북한 땅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남북 통일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남북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함남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되었고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군악군 사랑에 감사하며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내 고향 땅까지 울려퍼지길 바라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비치. 이 시간 서머 스페셜과 여러분 함께 할게요.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마음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조금의 힘듦 되어 이쯤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서로 함께하기에 은혜 가득 부어지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요, 우리 마음 모아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첫 찬양으로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히즈워십의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1: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외쳐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위로부의 다시 일어나 아이자야 61의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찬양드림이 너무도 감사이고요. 기쁨도 충만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도 유년부를 섬기는데요.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아주 즐겁게 신나게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은 3시간이 처음엔 길다고 느껴졌지만 정말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간중간 간식과 재미있는 게임과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공놀이부터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다른 반 친구들 그리고 학년이 다른 친구들도 함께 정말 재미있게 지내며 이름도 알게 되고

대화도 나누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친구들과 하하호호 하며 정말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선생님과 아이들을 모두가 해같이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Jesus love the little children. 칠드런 그룹과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 me 극동방송 연합 합창으로 함께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블렌딩 루트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렸어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여름밤 우리의 영과 육의 시원한 생수가 가득 부어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찬양 스케치 사랑이야기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 나누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찬양 스케치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천사장이나 천사 못지않게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초대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함께 만일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냥 만날 순 없고요. 어떤 신원 조회를 받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철저히 미리 배우고 교육받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질문을 할지 그 질문조차 미리 밝혀야 하고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바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이어 들으셨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어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 시련, 고통을 뜻하지요.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해법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난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지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에 기도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지요. 장로님들은 성도들 간에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름을 바르고 있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당시에 약이 없었던 당시로는 바로 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치료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임금의 환부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도 기도하면서 또한 의료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시다. 또한 적절한 의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더라도 믿고 기도하고 치료하십시다. 양준모 유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기도 그리고 지선님의 기도 연이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 누가 기도하는가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이 기도를 중보 요청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죄 범한 사람들입니다. 5장 15절 끝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죄를 통한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낫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서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서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빌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내 죄를 고백하며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풍경의 음성입니다. 용서하기 원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가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범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사람에게 신뢰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믿으면서 철저한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죠.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는 병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집니다.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아뢰기 바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두려워 벌벌 떱니다. 천사를 바쁘게 하는 사람들 또한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실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이어진 찬송은 옹기장이의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의 기도생활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희주일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목회자 가족 역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어린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 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차라리 교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한탄을 쏟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모님을 다독이시면서 함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영혼 살리는 일을 먼저 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던 도시의 한 성도님께서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목회자 가정에 1년치 쌀과 생필품을 단숨에 후원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첫 자리에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고 입을지 걱정만 하는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자신의 월급이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아이들을 주의 마음으로 돌보는 일을 먼저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평생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전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안성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돈도단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오직 아프리카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지 탐험 중에 극심한 풍토병과 굶주림, 그리고 원주민들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는데요. 동료들이 염려하면서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리빙스턴은 성경책을 펼치며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나는 믿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를 우선할 때 더 해주신다는 약속 나는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이 믿음대로 사명을 완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사역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마음 워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님만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마음 원십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김도연의 오직 주만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생활비를 아주 적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냈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나중에 노년에 굶어죽기 딱 좋아요. 뭐 그렇게 살아요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웨슬리가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은요, 코트 한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 소식뿐이었다고 하죠. 존 웨슬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굶거나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웨슬리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의 문을 크게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웨슬리님처럼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라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원웨이 싱어즈의 축복의 사람, 예란 모십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던 피터 패트레프 선교사님은 겨울을 앞두고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은 식량을 찾아 헤매는 대신에 매일 원주민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전념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할 그렇게 하며 살 때 어디선가 식량을 실은 썰매가 눈보라를 뚫고 찾아오거나 이웃 마을에서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짐을 나누어주는 기적, 이런 많은 일들이 매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곡 김형미의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고생길 걸어온 그대여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김명선의 왕께서 나를 보시네 였습니다. 낙헌제 2집에서 수록된 찬양이었습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곡들로 또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찬양 팀들의 어떤 곡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하루는 CCM을 하고 하루는 예배 찬양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예배곡들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늦은 밤 계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해바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길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그런 거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예배. 주님께 이것을 제일 드리고 싶다.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도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을 드린다면 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또 그냥 받고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한 가지를 딱 드려야 된다. 가장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를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탤런트로 주셔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찬양하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로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요.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무렵 그의 마음은 밝은 천국에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끝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임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팀 루거십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디아코니아의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으로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는 한 번씩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이 끝나면 그러니까 몸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 담대하다기보다는 깊은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질문에 마주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생각과 실제를 드리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이야기가 사실 어제도 그랬는데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그렇지만 꼭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현실은 믿음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또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똥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듣고 오셨습니다. 달빛 카스펠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또 꾸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샵 1069으로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고요. 저희가 잘 모아서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광고를 하자면,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당장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괄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곡과 이제 짧은 사연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되게 좀 따뜻해요. 그냥 신청곡 이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뭐 너무 좋습니다. 상관없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뭐 이런 저를 향한 인사들과 글들이 저는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푸근한, 평안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강중인의 달빛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요. 저는 토요일 오는 토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고요. 끝 찬양은 제이어스의 일어나 그빛 비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영혼을 시원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지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속의 엘리야 선지자도 거센 바람과 지진, 불길 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거친 폭풍 속이 아니라 작고 고요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세상을 향했던 귀를 잠시 닫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사 당신의 세밀한 숨소리를 듣게 하소서. 큰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던 주님이 가장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시니 내 갈급한 영혼은 비로소 참된 평안의 샘물을 마십니다. 네, 세밀한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요란한 소리로 찾아오지 않으시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소음은 다 뒤로 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울리는 주님의 그 다정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꼭 품으시고 지내시는 오늘, 네, 오늘뿐 아니라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덕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기려 경축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바로는 여호와께서는 위기에 내가

너희는 왜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노역에서 떠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부역이나 하라 하고는 보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거늘 너희는 그들로 그들 몫의 부역을 그치게 하려는 도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날에 바로는 백성의 노예 감독과 그 아전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벽돌 만드는 데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짚을 모으게 하라. 그러나 이전과 같이 그들이 만들던 벽돌이 정해진 수를 채우게 하고 거기서 줄이지는 말라. 참으로 그들이 게을러서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시오 하는도다. 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지어 그들로 일에나 힘쓰게 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한눈 팔지 않게 하라. 이에 백성의 노예 감독과 아전들이 나가서 그 백성에게 말을 하였다. 실로 바로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어디든지 짚을 얻을 만한 곳에 가서 스스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나 너희 일한 몫은 조금도 줄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백성이 짚으러 쓸 그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애굽 온 땅에 두루 흩어졌다. 너의 감독들이 그들을 타고치며 너희는 짚이 있었던 때와 같이 하루 일할 몫을 그날에 끝내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의 너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세워놓은 아전들이 두드려 맞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어제와 오늘 하루에 빚어 놓아야 하는 벽돌이 수량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문책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아전들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이 종들에게 짚을 전혀 주지 않고서 벽돌을 빚으라고 다고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두드려 맞으나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로 떠나가서 여호와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시오라고 말하는도다. 차라리 너희는 가서 일하라. 너희에게 짚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정해진 수의 벽돌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전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만나려고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그 두 사람에게 그대들이 바로 앞과 그 신하들 앞에 우리의 고약한 냄새를 퍼뜨려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주어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살펴 심판하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오 주님, 어찌하여 당신은 이 백성에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은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당신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 이후로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고 당신은 당신이 백성을 도무지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5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픈 마디마디마다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터치해 주셔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0: 함께 하시죠.
1: 훈련을 같이 받았던 우리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10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서 북한의 이제 신의주로 북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저는 이제 북한에 북송돼 가지고 그래서 온갖 고문도 당해보고 뭐 보위부 감옥에서 안전부 감옥으로 거기서 고향의 감옥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북한에 북송됐을 때 저희 상황은 뭐냐면 남한으로 가다가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송된 그리고 기독교 훈련을 5년간 받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제일 안 좋다는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제명을 뒤집어 쓰고 북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북송된 친구들 대부분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두 명밖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붓기도 너무 많이 붓고 제가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보면 너무 부어서 제 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저를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북송당해서 저는 오히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내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는 감옥에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국 감옥을 거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북한에 이제 도착하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다 죽겠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북한에 가면 말씀을 막 선포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외치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신의주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끌려가서 맞는 걸 보니까 입 밖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살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짐승 이상으로 더한 대우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내가 저 맞을 때보다 더 공포스럽고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을 다스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한 거예요. 그 수단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얼마나 지능화되어 있는지 저는 조사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잘 아는지 몰라요. 북한 신의주 보위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에 와서 살다 온 사람처럼 알아요. 신의주로 잡혀오면 무조건 얘네들은 한국 갔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강하게 합니다. 근데 털면 나와요. 막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막 이걸 물어봤는 줄 알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면 막 깨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불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스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 북송됐던 형제들 자매들도 그곳에서 이제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고 신의주에서 바로 돌아가신 형제들도 있었고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생존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양실조도 너무 많이 심각하게 이제 걸린 상태였고 남방 지역에서 이제 북송을 됐는데 북한 가니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바지에 샌다 신고 막 반팔인데 북한은 너무 추웠잖아요. 그런 상태로 북송되다 보니까 뭐 동상도 걸리고 영양실조도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시체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부소장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성경책을 꺼내놓고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살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는 교회 다니다가 왔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봤더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에 북송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막 평양 대북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몰래 대대로 계승돼가지고 한 게 아니고 김일정일 정권 들어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선군 정치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도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대량 탈북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량 탈북으로 인해서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강제 북송, 누구는 제 발로 복음 들고 뛰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 갑자기 복음이 막 전파가 되게 가지고 이거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전염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갖고 막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잡으면. 근데 공개 처형했더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은 공개 처형을 하는데 엄청 화나더라. 막 얼굴이 막 확 피어 있더라.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 그런 거죠. 그 편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죽어도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이런 고위층 중심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압수한 성경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통제를 어떻게 하면 세뇌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분에게 틈만 나면 부르면 제가 가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을 정말 저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캐나다, 미국 참 다양한 곳에서도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언제 써먹나 했더니 그때 북송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감옥의 부소장한테 열심히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국동방송 통해서 북한에도 간다는데 이걸 그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김정은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더 고도화시키고 더 강력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이 완전히 닫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북한의 선교 전략을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무리 많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수의 기독교인이 온전히 살아 있으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는 초등학교를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아예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대한민국 도착해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예세대학교도 가고 대학교 갔다가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살 일만 남았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 같은 사람들을 자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였어요. 봤더니 대한민국 왔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어렵게 왔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위로였던 겁니다. 어떤 위로냐면 진짜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는 너의 힘들었던 걸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옆에 친구처럼 있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위로라고 하는 건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아, 그 예수님이 저런 존재구나. 교회라고 하는 건 저런 일을 하는 데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 한반도가 느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남북한 떠나서 힘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입각해서,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하는, 그 십자가 정신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 갈 때, 저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반도를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데 그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가 가장 뜨겁게 전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정말 둘이 하나 될것 같지 않지만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갈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위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겠죠. 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실 때 내 힘으로 풀어내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다 맡아주세요. 이런 겸손한 고백 위에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평강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질 또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여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기쁜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서전을 쓰면서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는 매일같이 10가지 제목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중에 7가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잠들기 전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제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적는다면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의 이 시간 출발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돈을 벌어 보지 못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기가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강도당한 사람에게 썼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가 아니고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봤죠. 에서리는 식당에서 웨이트러스로 하고 요셉은 보험회사 외판 사원으로 해봤고 요한이는 아파트 청소를 시켜봤죠, 미국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돈은 버는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장래 약속, 돌아올 때 갚으리다. 끝까지 도와주는 정성. 하나님께서 참 끝까지 돌봐주는 성의. 참, 과연 나도 할수 있을까?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아, 나 바쁘니까. 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켜. 그래서 그런 걸늘 생각하면서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미국 알렌탁 시리 알아요? 알렌틱 시리라고 하는 데가 제2의 라스베가스야. 여름이 되면 청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거긴 해변가라. 사람들이 수영하고 수영복 입고 맨발로 식당에 들어오면 뭐 많은 식당이 뭐라고 써붙였는지 알아요? 맨발로 출입 금지, 슬리퍼를 신지 않거나 상의를 탈의한 분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어느 식당 하나가 맨발 환영, 수영복 환영, 모래와 물기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야, 뭐 조금만 씨름은 될 텐데. 아, 수영복 입고 오는 사람 밥안 준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 거기 하지 말자. 여기는 환영, 환영, 환영.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0: 넘쳐나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손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이냐, 아마 여러분들 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내 이웃이에요. 하와이가 되든 워싱턴이 되든 부산이 되든 용인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 내 이웃이에요. 열심히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그 고백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옹기장의 찬송,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정신여고 합창단의 목소리로 두 곡의 찬송 함께하고요.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북녘당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에스겔 43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 임금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며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마저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보존하고 있는 북한이 그 죄악의 길에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절, 광명절과 같은 개인 숭배를 위한 기념일과 역사를 왜곡하는 바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전대에 잘못을 되풀이지 않고 주체 연호를 완전히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을 경외하는 북녘당이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 북녘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테너 이다위 씨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양이었고요. 이어진 찬송은 인천시립합창단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분명합니다. 오늘 눈앞의 형편보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영원 무궁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편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에서 온 김영순 자매의 편지. 북에 있는 모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불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내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에게는 강명의 빛이 안겨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방랑하던 길, 정말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인내와 충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풍성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는 세상에서 방랑하던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주시고 광명의 빛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는 가슴 뜨겁게 간직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하는 자식이 되기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고향 북녘 땅을 떠나 이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향인 북녘에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우리 자매님의 편지 함께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기도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김영순 자매의 편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결혼식을 다 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들과 결혼식을 할 장소, 그리고 또한 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면 이 결혼식 때가 되면은 온 동네에 잔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혼을 넘어서 온 동네, 결혼식에 온 모든 손님들, 가족들, 그리고 당사자에게까지 이 결혼식의 소식을 들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겠죠? 결혼식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물이 좋지 않는 지역에는 물을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산에서 흐르는 약수물들 혹은 물들을 그냥 먹어도 탈이 나지 않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그 물을 바로 마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물을 뜨겁게 끓여서 먹거나 포도주나 혹은 보리

술, 그러니까 맥주와 같은 것을 만들어 먹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 음료를 포도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연 이 주관하는 이 결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 손님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못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가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를 돕고 계셨습니다. 자,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겠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이 끝났습니다. 포도주를 지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처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담당자도 아니었고 결혼식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초대받아 참여한 하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몇 명의 하인을 붙여주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십니다. 어떻게요? 포도주를 만드시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과정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포도를 심어야 하고 또한 포도의 열매가 맺히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확한 포도를 선별해서 포도를 알맹이로 분리해서 세척을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포도를 으깨줍니다. 그리고 설탕을 포도 10개면 설탕을 하나 이렇게 뿌려줍니다. 포도주를 담글 병이나 자루, 통, 항아리를 세척하고 또 발효 식품과 함께 으깬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합니다.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어서 최소 3개월을 숙성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제자들과 하인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하십니다. 포도주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순종의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들이었거나 하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까요? 한 명 한 명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전자에서 나와야 할 물이 나오지 않고 포도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최고급 포도주의 맛보다 월등히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최선으로 노력해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최선의 밑바닥과 한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무엇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온전하지 못함이 변화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축제와 같은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어떤 물질이 다른 어떤 물질로 변화되었다는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정되었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벽한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대로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세례를 받으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으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 가나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과 안드레와 5천명을 두고서 보이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그 예정된 때에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때가 지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셔야 할 표적의 그 때가 지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고 있는 마리아의 어쩌면 무리하고 어쩌면 무례한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포도주를 공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정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때 예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무엇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기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의 마음, 지금 결혼 당사자 신랑과 신부의 마음,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이 예수님의 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때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와 계획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예정하셨던 그 때를 바로 오늘 옮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0: 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웠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리하고 무례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결하게 된 항아리에 담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오늘로 끌어오기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고민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우리의 기도를 모든 문제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 앞에 놓여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물을 항아리에 담듯이 이 항아리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담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무례하고 또한 무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듯이 하나님 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놀라운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미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8월 9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적이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함경남도는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26도,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23도, 강릉이 22도, 평양과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1도, 해산이 18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신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이 33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32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강계와 포항이 29도, 해산 27도, 함흥 25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2.5m, 서해 북부가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0: 구원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계중앙침례교회 이희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주님,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 끈적이는 더위와 습기로 지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물이 푸르름을 더하는 초록의 향연과 꽃들이 만개하며 자연이 가장 풍성한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협곡 등 여름에만 경험하는 추억의 파노라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절,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고 그늘날에 앉아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기다리듯 우리 영혼도 휴식을 취한다면 이 힘든 여름이 오히려 재충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짜증내며 살기보다 예민하게 굴기보다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위해 먼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날의 갈증을 해소할 만한 사랑이 담긴 한마디 한마디로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48번 나옵니다. 왜 바벨론이 언급되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내내 나오니까 148번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벨론 대신 죄를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너희의 죄가 너희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 뭐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에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라 그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징계, 죄를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의 나라와 도성이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 이 무너진 그 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도하는 과정은 그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각하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수단으로 이 애가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초되어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들어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절대화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도에서 나온 그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아시죠? 맹인 모상.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기둥인 같아. 그러죠. 코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말이야, 길쭉한 관으로 돼 있어. 귀를 만진 사람은 아, 코끼리는 아, 뭐 추수할 때 타작하는 기 같아. 그러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화살촉 같대. 틀린 말은 아닌데 아무리 그 들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한데 사랑만 강조하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 못해요. 거룩만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의 비유는 그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의 오해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앞길을 막는 분, 내가 나가서 살면 훨씬 자유롭고 잘 될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면은 내가 훨씬 더 잘 사업을 일으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재산을 주는 존재로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몸이 떠났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잊어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종치고 할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와야 아버지가 환영할 줄 알고 있다고요.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 종밖에 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큰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공로에 따라서

잘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보다 공로로 자기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집에 몸이 머물러 있다고 마음까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가 잊어버려야 되고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 줄 알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어요. 재산을 탕진한 동생이 돌아오면 거부하거나 최소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원하면서도 아버지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큰아들이에요. 작은아들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집에 사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유롭게 지멋대로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큰아들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남 늘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도 억지로 신앙적인 의무를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런 큰아들 같은 신자도 있다고요. 다 오해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의 진심은 뭡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아버지의 진심이요.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게 너한테 복이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이거야 아버지의 진심인데 이 고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지만은 고난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긍휼은 영원하다. 한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장 23절에 다시 고백됩니다. 이것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녁에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 인생이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이거 매일 경험하죠. 스마트폰 다 방전돼가지고 저녁에 딱 꽂아놓고 아침에 보니까 100%. 저는 시골에서 우물 길어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물 가물면 바가지를 물바가지 집어넣어도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수위가 낮아가지고 바닥을 긁고 그 흙탕물이 올라와요. 어떡하나. 그런데 밤 지나고 아침 새벽에 가서 두레박을 내려보면 확 뒤집어져요. 밤새 물이 고여가지고 물을 길어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로소이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성실하신 주님. 네. 여러분 아까 시편 42편 43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계속 빠지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 반복해서 시편 42편 43편에 나오는데 내 영혼아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운 일일 때마다 내 영혼아 하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내가 내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사업이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God is so good.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0: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내가 회개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죄는 지지만은 내가 지은 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소서. 성령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뭘 회개해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마칩니다. 단식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본심을 언뜻 보고 나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롭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질병, 문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뭔가 섭리가 있겠죠. 각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뭔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주님의 그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일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통합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것임을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결국엔 주님을 선택하기 원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네오네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인터뷰라는 제목이 붙여진 3분 20초짜리의 동영상이었어요. 오, 이 친구가 이런 종류의 동영상을 보내다니 좀 놀랐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 제가 말문을 열면 부담을 느끼는 듯한 어조로 금방 화제를 바꿔버린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나 싶어서 저는 얼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놀라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 건강을 낭비하는 것, 남과 비교하는 것, 용서와 자아 용납의 문제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느껴지는 말씀들이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명언들을 잔뜩 모아놓은 것인데요. 꼭 성경을 발췌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인터뷰를 한 것이라는 머릿말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믿을 만하였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이런 말들을 기독교의 중요 진리로 여길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교묘한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이라도 이런 기독교라면 충분한 호감을 가지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에게 급히 답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보낸 하나님과 인터뷰 동영상은 여러 지혜들을 모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불효막심한 대역절한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말씀하신 얘기는 아예 들은 척도 않고 고상한 얘기들을 모아 편집한 내용이구나. 십자가 복음은 고상함이나 따뜻함, 향기로운 말이나 인격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피 흘림으로 온통 젖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도 감미로운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무서운 함정을 간파하고 경고해 주기 위해 우리는 늘 순전한 복음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0: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 안에 살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에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숲속에 교회를 세웠지요. 주일에만 부족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에는 그 길이 다시 잡초가 무성하고 오솔길이 없어집니다. 부족민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면 교회 오솔길이 예쁘게 생기다가 하루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교회 가는 오솔길이 수풀로 뒤덮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매일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되지만 소홀히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어질 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고 하면 기도를 더해 좋은 마을이 돼야지 하고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길을 열심히 다녀 마음의 잡초를 없이합시다 라고요.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많아지면 사람의 계획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잘 갖고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시티스 합창단입니다.

0: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변화가 부족해 보이거나 다시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음은 플러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마크 레버튼이 말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겸손함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둘째, 가시적인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날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서울 대트라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포항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삼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신제주 그리스도의 교회 양성섭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땅에 선하신 계획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절된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다시 자유로운 예배의 찬양이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어둠을 허두어 주시고 기성세대의 지혜와 다음 세대의 꿈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화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 전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을 맞는 날이죠.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가 담겨진 절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2의 광복인 남북통일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33편, 히브리서 11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김예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특별히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6월, 7월, 8월에는 6.25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순교당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6.25 직후가 되겠는데 1950년 8월 10일에 후암교회를 설립하신 김예진 목사님이 공산군 총회 총살당에 순교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의 밑바닥에는 이와 같이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의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에는 거제도 수용소의 천사 맹의순 전도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정연희 작가의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실제 주인공인 맹의순 전도사의 삶은 그의 육필일기를 묶은 책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순교자요 성자의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맹의순은 평양의 장대원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한국전쟁 당시 조선신학교 3학년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미국의 오해로 붙잡히면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억류됩니다. 맹의순 전도사는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 암살 위협을 받으면서 미군 의사를 통역하고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 중공군 포로와 중환자들을 보살피고 날마다 테러가 일어나는 지옥같은 생활 중에도 전도자로 위로하는 천사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그는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거절하고 광야교회를 설립하고 새벽 예배부터 한밤중까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2년 8월 11일 26살의 나이 뇌막염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친구였던 박재훈 목사님은 적이 사랑했던 성인이었다고 맹의순 전도사님을 평가하며 사도 바울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안에 푹 잠겨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순교자의 발자취라고 말하는데요. 그 맹의순 전도사님이 1952년 8월 11일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에는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제는 여의도 광장이 공원이 돼서 더 이상 집회 장소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예전처럼 모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형 집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월이면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복음의 열기는 한국 교회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8월 12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형 집회 83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에서 200여만 명이 모여 제일 많은 성도가 모여 집회의 한 정점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에는 엑스폴로 74가 개최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걸고 엑스폴로 74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학생 선교회가 주관한 성령 폭발 대성회 집회로 대회 초반에 폭우

촉구가 내렸고 셋째 날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름 그대로 성령 폭발을 일으키며 뜨거운 열기를 선사했는데 엑스폴로 74 대회의 표어는 예수 혁명과 성령의 대폭발이었습니다. 대회 중에 총 20만 명이 가도 전도를 나가서 27만 2천 명의 결신자를 얻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로 참가자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대규모 전도사업의 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엑스폴로 74는 70년대 한국교회 대규모 전도집회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집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에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갖가지 종교적 박해와 창씨 개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민족적 순환을 당하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당했던 우리에게 해방은 어두운 역사 위에 내리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해방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한국교회 지도자 다수를 학살할 음모가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아베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해서 8월 18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결행되기 꼭 3일 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처형 대상자들은 8월 17일 밤에 석방됐던 것이죠. 8월 15일 해방과 8월 17일 옥중 성도들의 석방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임을 알게 되는데요. 일제의 이 음모는 사학자 문창정 박사에 의해 확인됐고 그의 군국 일본 조선 강점 36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포 3일 선교사님은 이 사악한 음모를 그의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된 날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는 77 민족보구마대 성회가 열렸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77 민족보구마대 성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 70년을 기념해서 1977년 8월 15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77 민족보구마대성회는 국내의 부흥사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날 8월 15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84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신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각종 행사와 기념사업을 전개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84년 8월 15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첫날인 8월 15일은 감사와 회개의 밤, 둘째 날은 화해와 일치의 밤, 셋째 날은 교회 성장과 갱신의 밤, 넷째 날은 민족 통일과 평화의 밤, 그리고 마지막 날 8월 19일은 한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라는 각각 다른 주제로 예배를 드리며 진행됐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뜻을 모으는 의미 있는 대회였었습니다. 그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1984년 8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인간의 삼엄한 통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의 양식을 갈망하는 북녘당 동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라디오에 얽힌 감동적인 역사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의 AM 주파수는 멀리까지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폭이 좁아서 찾기가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수신 전용 라디오, 즉 채널 고정 특수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해 8월 27일에는 1000대를 보급했습니다. 1991년에는 이 라디오를 만나오라고 명명했습니다. 만나오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 채택된 것인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라디오에서 오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양식인 만나를 나누어주는 라디오라는 뜻과 이 라디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보내주신 분은 당시 부천에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애청자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고정된 라디오가 북한에 들어가 자칫 발각될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대안으로 자가발전식 라디오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비상용으로 나온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자가발전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같이 건전지를 구하기 힘들고 가격도 비싼 곳에서의 활용도가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솔라, 즉 태양광 방식을 경험한 라디오도 추가로 보급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맞춰 라디오 보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극동방송에서는 1987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제외교포 가운데 기독의사들이나 기독단체,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는 중국 선교사,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보낼 때 풍선에 넣어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해 보냈지만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 구입해 공급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남한의 물자들이 북한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방문이 수월해져 방문객들을 통한 라디오 반입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이 라디오를 전달받은 북한 지하교회의 한 군부대 담당 책임자는 이런 눈물겨운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온갖 심력을 다하고 계시는 아세아 극동방송위원회 사장 김장환 목사님께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라디오 440대를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선 땅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리라 믿으며 또한 하나님은 조선 인민을 영영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조선 지하교회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최근 만나오 라디오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2010년대 들어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청취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USB와 SD카드 슬롯 장착, FM, AM 겸용 기능을 갖춘 라디오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조선족 사역자의 간절한 편지가 큰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임전도사라는 조선족 사역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장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신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극동방송 청취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간절한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방송은 지금도 북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곳 주민들의 눈높이와 환경에 맞는 라디오 또 도구들을 보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고 귀를 막으려 해도 어두운 땅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의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는 국경을 훌쩍 뛰어넘고 전해지는 복음은 그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가둘 수 있고 라디오는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전파를 타고 북녘 동포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은밀히 라디오를 켜고 영의 만나를 먹고 있을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매체들이 무사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진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민경설 목사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 극동방송하고 한 30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외부 바쁜 일 때문에 이제 나왔습니다. 반갑고 감사하고.
0: 목사님은 극동방송의 직원들도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또 헌신해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목사님, 영원한 현역이시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전파에 은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1: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데까지는 대가 없는 거죠.
0: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도 동력 세미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도 다음 주에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예. 어떤 내용일까요?
1: 전도 동력 세미나는 지금부터 35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47회 목사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를 8월 10일부터 13일 동안 네.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0: 네. 예전에는 1년에

0: 차례 하다가 지금 이제 두 차례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1: 예.
0: 함께 하신 연인원이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1: 예, 뭐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어렵겠는데 지금 우리 직원한테 들었을 때는 25만 명에서 30만
0: 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0: 네, 한국 교회에 뿌린 그 열매가
1: 아,
0: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으실 것
1: 아이,
0: 같다는
1: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런 생각이
1: 하여튼 주어진
0: 드네요.
1: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0: 네. 목사님 전도 동역 세미나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국 교회도 전도 열기가 되게 뜨거웠었는데
1: 아,
0: 세월이 지나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시죠?
1: 대단하죠.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십자가만 달아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흥의 열기가 많이 사라지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좀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전도 세미나가 실질적으로 소집을 해서 하는 세미나는 거의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도동력 세미나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0: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좀 식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1: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뭐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중추 역할을 하고 우리 근대화 또 현대화에 저는 결정적인 축복의 뿌리를 준게 한국 교회 부흥이라고 보거든요.
0: 아멘.
1: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열정이 식어지고 어려운 것이 안타깝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역이 옮겼을 뿐,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개국을 다니면서 다 세미나 한건 아니지만 거의 주요 국가에 가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할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0: 아멘.
1: 그건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0: 네, 땅끝까지
1: 예.
0: 복음이 전파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1: 예.
0: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그 시절 저도 생각이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하고 그 성도님들을 인터뷰하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도 열기가 뜨거웠는지 아기 엄마들도 아기를 업고 성경 공부, 전도 공부에 참석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서 아기를 업고 전도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런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1: 아,
0: 하시는데요.
1: 그러면요. 그 열기가 없었다면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가 없을 것이고
0: 아멘.
1: 저는 누가 뭐래도 그 한국교회 열정이, 부흥이 한국 사회도 변화시켰고 경제 부흥 축복, 우리가 지금 뭐 현대화, 또 AI 시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결정적인 초석은 한국교회 부흥에 있다.
0: 아멘.
1: 그런 면에서 극동방송의 역할도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저는
0: 아멘.
1: 그렇게 확신합니다.
0: 네,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깨닫고 있거든요.
1: 아, 예.
0: 한국교회, 한국성도, 극동방송, 정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1: 예, 그럼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0: 아멘.
1: 극동방송은 일취월장 발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0: 아멘.
1: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도 기도하고요.
0: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영혼 전도 사역,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거기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을까요?
1: 전도동력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변했고, 또 우리 교회도 변했고, 한국교회도 변했고,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더 넓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복음이 어떤 문자적이나 교주적으로 전파될 때는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0: 아멘.
1: 실질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뀔 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유지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0: 합니다.
1: 아멘.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또 급박한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0: 그거는 어둠에 속은 겁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오해가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무슨 뭐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해 나타날 때내 신앙이 유지되고 강해지는 겁니다.
1: 아멘.
0: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파되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 매체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도. 그것이 정말 실증되고 그러니까 전도동력 세미나가 35년이라는 기간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끌리고 모이는 겁니다.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어요?
1: 맞습니다. 네. 내 능력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 가슴 속에 불이 있는 듯해서 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돼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나만 간직한다는 것은,
0: 그건
1: 예, 석탄을 밖에 빼놓으면 금방 식듯이
0: 아 당연하죠.
1: 믿음의 열정도 식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가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내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 아멘.
0: 내가 나가서 전해야만 전기가 흘러야만 발전소에서 전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나가지도 않는데. 주님이 발전소라면 거기서 어떻게 전원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한다는 건 무슨 사명도 아니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이 흘러오는데 그걸 내보내야 샘물이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내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썩어버리죠?
1: 맞습니다. 고인물은 뭐 썩게 돼
0: 아,
1: 있죠.
0: 그럼요.
1: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열정이 있어서 불타는 분들도 전도 동력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좀 침체돼 있어서 잘 믿는지 모르겠다, 좀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하셔야 되겠네요.
0: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는 왜 이게 이렇게 생명력이 있느냐. 35년 동안.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도 세미나를 몇 가지로 하면 가장 강력한 세미나인 동시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1: 아멘.
0: 우리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성비 있게 섬기는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광진교회가 이걸 협력 안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오늘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전국의 고정 팬들이 있고 그들이 와서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만 젊은 분들을 이끌고 와서 새롭게
1: 네.
0: 도전받고 이러죠.
1: 한 번만 딱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시고
0: 아,
1: 오는군요.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28년, 30년 이렇게 참석한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1: 네. 할렐루야.
0: 이게 고정 팬이라고 하는 팬이고 그 멤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다 중역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1: 네,
0: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참석한 분들이 복을 받고
0: 예.
1: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미나 일정하고 내용 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1: 2박 3일
0: 2박
1: 동안.
0: 3일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합니다.
1: 네, 광진교회로 연락하셔서 입장.
0: 미래목회연구원인데
1: 네네.
0: 광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1: 네.
0: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인데 광진교회로 걸어도 연락이 다 됩니다.
1: 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누구든지 참석하면
1: 네.
0: 거의 운명이 바뀝니다.
1: 할렐루야.
0: 그 사람의 10년 이상 신앙이 뜁니다.
1: 네.
0: 확신합니다.
1: 35년간을 해오셨으니까 목사님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0: 아,
1: 있는
0: 그럼요.
1: 부분이잖아요.
0: 아,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그걸 뭘 더하고 덜하고, 이건 어느 한국 교단, 전 교단에서 다 이건 통하는 얘기예요. 저는 통합층 목사지만 어느 교단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0: 아울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 초교파적으로 35년간을 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해오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너무너무
1: 네.
0: 감사한.
1: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대한민국이 요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위기예요.
0: 예.
1: 목사님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위기는 가정의 위기나
1: 네.
0: 사업의 위기나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1: 네.
0: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회복이 되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늘 주님께 붙잡힘 당하는 그게 전도동력 세미나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살았거든요.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슬로건입니다.
1: 네. 지난번에 저희 그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동역자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대한민국이 요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뭐 K 컨텐츠도 지금 막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정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선교사님의 도움 받아서 저희가 근근히 신앙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얘기하다가, 비결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뛴 것밖에 없다. 라는
0: 그렇죠.
1: 결론을 내렸거든요.
0: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1: 네. 그렇지 않고는 인구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했던 그 환경에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근데 그것을 자꾸만 세상이 잃어버리게 하고
1: 네.
0: 또 묻히게 하고 교회를 자꾸만 제약시키는 조건들이
1: 네.
0: 너무 안타까운 거죠.
1: 네.
0: 저는 그거와 정말 정면으로 지금까지 도전하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정면으로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우리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런 사명,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 아멘.
0: 그런 사명으로 하시면 절대로 극동방송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이렇게 35년 동안 또 성역 42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에 감사 제목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신지요?
0: 한 말씀 한다면 한국 교회는 기독교 복음을 해서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1: 아멘.
0: 지금 뭐 시간이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을 눈뜨게 되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섬기고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도 될까요?
1: 네.
0: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 아멘.
0: 저는 이 말씀이 제 슬로건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흠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건강도 주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0: 그거는 그런데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1: 네,
0: 내 속에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1: 아멘.
0: 그런 사람들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왔던 것입니다.
1: 네, 그 말씀에 저도 참 숙연해지네요, 목사님. 목사님 달려갈 길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0: 저는 극동방송 73년도에 빌리그람 집회 회장님이시죠, 지금은요.
1: 김장한
0: 김정한
1: 목사님.
0: 목사님. 그때도 저는 그 자리에 현장에 서서 참석했던
1: 네,
0: 거,
1: 와.
0: 여의도에서 100만 명.
1: 와.
0: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전무후무가 그렇게 모임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모임이 됐든. 그런 때 은혜 받았던 그런 세대가 저희 세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명 받고 지금까지

0: 달려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한국계 또 극동방송도 모든 총사자분들이 사장님이야 모든 사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선배들의 열정과 뜨거움을 잘 계승받아서 또 후배들이 잘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전도 동력 세미나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예. 제가 지난 19일 날 사도행전을 첫 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강연, 사도행전 강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다섯 권을 완간한 출판 기념회를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동력 실전 교과서 같은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살아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전도동력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저는 질 수 있지만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1: 아멘.
0: 이 세미나에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복음의 역군들, 외국에서까지도 참석하는 이 세미나에 여러분도 오셔서 참여하면 새로운 세계 영적인 발전이 일어날 거고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참여하셔서 그 큰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광진교회 미래목회연구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시죠.
0: 2625-0761 할 겁니다. 광진교회로 걸으면 다 합니다.
1: 건강하신 가운데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이 일 계속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오늘 함께한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광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민경설 목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세요.

0: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보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때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경주 중앙교회 여상화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위에 깨어 서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된 사건으로 설명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은 훨씬 더 교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죠. 그러니까 금하신 것은 딱 하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좀 금지보다 풍성한 허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나 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는 싹 감추고 금지하신 한 가지에만 하와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좋은 것을 빼앗는 분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혹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트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의심하게 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그 순간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열매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의 무서움입니다. 미혹은 처음부터 나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영적이고 더 수준 높은 길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내면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외로움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낙심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우리는 누가 미혹되기 쉬운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십중팔구 그것은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단체나 다른 사상에 관심을 둘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도 튕겨나갑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교회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와 관련하여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렸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구제 문제로 갈등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역시 주님께 책망받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조차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을 충분히 돌보지 못할 수 있고 성도의 진지한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직분자의 권위주의와 무책임, 위선과 사랑 없는 태도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늘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고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늘 문제는 교회에 있고 나는 항상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은 과연 모두 정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교회에 품고 있는 모든 불만이 온당하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족함을 말하기 전에 불만 속에 숨어있는 나의 마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만은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상처받은 우리의 자아를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참된 복음은 대개 우리의 자아와 충돌합니다.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 자아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완고한 자,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그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타인의 잘못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땅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만 붙여주셔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내 안에 교만과 고집과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완성의 사람들을 서로 부딪히게 하셔서 모난 곳을 깎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문제, 타인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의 문제는 단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그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보다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더 좋아 보이고 더 특별해 보이는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혹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고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제게 하나님 당연히 1번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성공, 출세, 건강, 물질 회복,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을 더 우선순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그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든 어려워지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성공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미혹은 언제나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내세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특별하고 새롭고 특별한 것을 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을 알아야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입술로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종교적 기술도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앞서 나눈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개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란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과 환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미 지은 죄를 지울 수 없고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우리 인간이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말인즉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뭔가 자꾸 덧붙입니다. 여러분, 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더 완전하고 풍성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 좋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았고 다른 신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서 인간이 추가로 해야 할 일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99%를 이루셨고 우리가 나머지 1%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를, 그 1%를 인간의 행위로 채우려는 순간 구원의 중심은 은혜에서 인간의 공로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믿음이 충분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예화는 제가 이전 수요예배 설교 때 한번 사용했던 예화인데요.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시죠? 아, 이게 최신 찬양인가요? 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행 열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열차 티켓을 사려면 1만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는 절대 결코 그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열차의 차장이 누구라는 거죠? 이 찬양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차장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데나리온 뿐이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가진 이 한 데나리온을 차장이신 주님께 건네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티켓 값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할 때 여기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데나리온이 되겠죠. 내가 지불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차장은 나를 위해서 얼마를 변제해 준 겁니까? 5,999만 9,999 데나리온을 지불해 준 거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데나리온,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가장 큰 적으로 경계했던 것이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자꾸 우리의 열심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의 변질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신의 공로처럼 여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복음을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약속하는 가장 큰 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바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의심하고 비판하면서도 화려한 언변과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는 거짓 교사들은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너무도 잘 용납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깨어있지 않으니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복음을 잘 알았다는 사실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애통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한 주를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봅니다. 세상의 죄악과 잘못된 가르침은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의를 맞으며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집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 해결되지 않은 불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창문일 뿐 빛 자체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높은 영성,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을 것을 착각하고 뭔가를 추구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영성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더 깊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 복음 위에 깨어 서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 경주중앙교회 여성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742-1116번 경주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양포교회 윤천석 목사님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아마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장 자체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장이에요. 성경에 많고 많은 구절, 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장 전체를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근데 왜 편지를 썼냐? 문제 많고 탈 많고,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덩어리인 거예요. 먼저는 분열. 나는 누구파다, 누구파다, 난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이게 분열이 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고 사업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돈 문제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거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목사님 그 1억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빌려준 그 1억 꼭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 6천만 원 그거 우리 인테리어 비용인데 그거 지금 잔금 치를 때가 됐는데 잠깐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그 6천만 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린 장로님께도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좀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그 돈 갚으셔야 된다는 말이 안 떨어지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야반도주를 하신 거죠. 야반도주를 하시면서도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목사라고 저한테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성도들 지금 돈 못 받은 분들이 또 머릿속에 가득한데 그분 전화를 받는 그분의 심정, 오죽하면 이렇게 떠나실까 하는 그분의 심정,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를 하면서 목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도해줘야죠. 장로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또 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분을 붙잡아 주셔달라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빌려주고 하는 문제, 그거 뭐 제가 빌려줬습니까? 뭐 그리고 제가 빌린 겁니까? 그것도 아닌데도 이 짐을 짊어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 있었죠. 또 결혼의 문제 있었죠. 또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던 게 아프로디테 신전,